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some of the trendiest figures here in the country. Now, there's a saying in Korea, good fortune comes to those who smile. And today's guest seems to prove that saying with her whole being, spreading bright, positive energy wherever she goes. We're joined by laughter therapist, Oh Haengja. Welcome!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Hello, crunchers. I'm Haengja Oh, your laughter therapist. I'm here to bring you bright energy and lots of smiles. Thank you for having me.
0: Yay! Thank you for being here.
1: 네.
0: You know what? One of our crunchers, Benny, is saying, 저희 크런처 베니가 네. 어서 오세요, 행자 치료사님.
1: 아,
0: Welcome.
1: Thank 네. you. 환영해 주고 계십니다.
0: Thank you, Benny. 네. Stay tuned. 네. All right. So I'm curious. Are you really this cheerful 24/7? Like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are you always like this upbeat?
2: 평소에도 이렇게 24시간 내내 선생님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시는지 궁금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텐션이 높으신 편인가요?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 그런가요?
0: 아, okay, so no, she's not like that 24/7. And she's not always this upbeat when she wakes up in the morning.
1: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텐션이 높으면 네.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0: If you're upbeat or your tension is this high from the morning till you go to bed, then you're not a human being, is what she said. Oh my gosh. All right. Well, then what makes you laugh the most?
2: 그럼 오행자를 가장 웃게 만드는 건 뭔가요?
1: 저를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0: Oh, so what makes 행자 happiest is what she's doing right now, her work. Okay.
1: 강의를 하고 네.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내가 웃지 않으면 타인을 웃길 수 없으니까요.
0: So lecturing people, and if you don't smile yourself, you can't make other people smile and laugh, right? So she just loves her work, lecturing people, being in front of people, and teaching them through laughter. All right, well, I think we're in for a very fun conversation today, and we'll talk through keywords, all right?
2: 오늘 유쾌한 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2: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2: 네.
1: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2: 두구두구두구.
1: 자.
0: Energy.
1: Energy.
0: I can't think of a word that better suits you. Energy.
2: 첫 번째 키워드 네. 에너지인데요. 네. 선생님과 참 잘 어울리는 키워드입니다.
1: 그렇죠?
0: 네. All right. So first of all, what exactly does a laughter therapist do? I'm curious. How do you use laughter to, I guess, cure people?
2: 먼저 웃음 치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웃음 치료사는 웃음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0: So a laughter therapist basically uses laughter to cure people's mind and body.
1: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그렇죠. You become happy when you laugh.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웃으려면 어색해요.
0: 맞아요. But it's awkward when you want to smile, laugh alone, right?
1: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0: People might think you're a little weird, off.
1: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네. So as a therapist, she helps other people to laugh. She laughs with them, smiles with them. And helps them to treat themselves, cure themselves through laughter like this. Well, what first led you to laughter therapy then?
2: 그럼 어떤 계기로 웃음 치료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1: 한 거의 2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스피치를 배웠어요.
0: Oh, so 20 years ago, 행자 learned speech.
1: 영업을 좀 잘하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웠는데 그때 나도 강사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올라온 거죠.
0: So she wanted to be better at sales, and that is why she learned speech. But as she learned that, she wanted to lecture people. She felt that urge in herself.
1: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 대학을 들어가고 네. 웃음 치료를 시작했어요.
2: Oh, so that's when she entered university again and started learning laughter therapy. And here she is now working as a laughter therapist. Amazing. Well, since becoming a laughter therapist then, 행자, what's the biggest change you've noticed? 웃음 치료를 시작한 뒤 스스로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네. 제가 행복해졌어요.
2: Oh, the biggest change was that she became happy.
1: 제가 행복해지니까 네.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죠.
2: And because 행자 became happy herself, that positive, bright energy was spreading to the people around her as well. 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에너지 전파해 주세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All right, I hope she continues to spread that to everybody around her. Now, I imagine some people come to you struggling with depression or something really sad, like deep sadness, saying they've almost forgotten how to laugh. How do you help them find laughter again? 우울증이나 깊은 슬픔 때문에 웃는 법 자체를 네. 잊어버렸다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2: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웃음의 물꼬를 어떻게 터주시는지 궁금해요.
1: 그런 분들에게는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단계별로 서서히 스며들게 해드려요.
2: 아, 단계별로. So for those people, you can't just make them laugh from the beginning. It's going to be really awkward and really difficult for them. So you go step by step and make sure that it happens naturally.
1: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네. 시작합니다.
2: So you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an't laugh. It's not easy for them to laugh at this moment, but also give them hope that eventually they will find their laughter again.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times in life, we have to force a smile too, you know? But can fake or forced laughter actually benefit us as well? 근데 선생님, 살다 보면 억지로 웃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네. 혹시 이렇게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1: 당연하죠. 아. 억지로 웃어도 네. 도움이 됩니다.
2: 다행이네요.
1: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 음식 레몬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2: So, okay, so when you just laugh, whether it's a fake or whether it's forced, it doesn't matter. It is still beneficial. And it's same as when you imagine a lemon, you already start having saliva gather in your mouth, right? It's the same sort of theory.
1: 그렇게 우리의 뇌를 네. 살짝 속이는 거죠.
2: So it's basically tricking your brain into thinking that you're happy. So laughing, forced laugh also is beneficial, is what she is saying. Well, you travel around giving lectures to a lot of people, but I'm sure occasionally you meet someone who is just thinking, nope, I'm not going to smile at all. But do you have a secret weapon that can make even the toughest person, I guess, crack a smile? 강의를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펼치고 계신데요. 개 중에 절대 안 웃겠다라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분들마저 네. 웃게 만드는 선생님의 필살기가 있을까요?
1: 절대 웃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제가 하는 게 있죠.
2: So there is something that she does to the person who seems like they will not smile at all.
1: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웃습니다.
2: 아, 이렇게 가까이.
1: 네, 네, 웃음은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2: 네. So that she walks up to them, really close to them, and then she smiles. And because smiles are contagious, this will make them smile too.
1: 우리 지인님이 네. 웃지 않을 때 제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아, 네.
1: 네. 이렇게 웃으면 어이가 없어서도 웃어요.
2: 네. Oh, so she just demonstrated it for us right now. If I'm not smiling, she would come closer to me laughing and smiling, and people will eventually crack a smile or start laughing, thinking that it's really funny, you know? Okay, just like me. All right, so I also heard you have a special clapping technique as well. Can you tell us? 선생님, 특별한 박수법도 있다고 하던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자, 제가 박수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2: So she's going to show us a clapping technique.
1: 먼저 이 박수를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해요.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2: Ah, so first of all, you have to shout out this chant. People who do well think positively, which is why they do well. 네.
1: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2: And people who don't do well think about negative things, which is why they don't do well in things.
1: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된다 박수를 합니다.
2: Ah, so we have to think positively and think that everything is going to go well, you know, work out well. And in Korean, we call that 된다. We can, okay? And it's the we can clapping technique.
1: 그럼 제가 먼저 좀 실습을 해드릴까요?
2: 아, 좋습니다.
1: 먼저 보여드리도록
2: 네.
1: 할게요.
2: So our teacher, Hengja, is going to show us first. Let's take a look.
3: 원래 일어나서 하면 좋은데.
2: It's better if you stand up, but she's going to sit down and show us.
3: 네. 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2: Okay, so she just said, she just showed us the clapping technique. 선생님, 한번 박수 쳐주시겠어요? 그럼 네. 제가 영어로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 네, 좋아요.
2: 시작!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So well! So that is the we can clapping technique, guys. Try it out yourself, okay? Oh my gosh, 얼굴이 아파요, 선생님. 지금 광대가
1: 맞아요. 이 많이 웃으면 예뻐져요.
2: 네. 네. So if you laugh and smile a lot, you're going to become prettier and more beautiful.
1: 네, 얼굴에 경직돼 있는 근육이 다 풀리거든요.
2: Because all the stiff muscles in your face will eventually become really soft. 좋습니다. 네. Okay, so crunchers, join us as well. Try that out yourself. All right, well, even just listening to you speak, there's just so much bright, positive energy. Are there any speaking habits or techniques that make us more likable and I guess give off brighter, more positive energy to people?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과 목소리에 정말 힘이 넘치세요.
1: 그렇죠.
2: 혹시 상대방에게 호감과 밝은 에너지를 주는 말하기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1: 그렇죠.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웃는 얼굴이에요.
2: First of all, one tip. A smiling face.
1: 일단 웃으면서 네. 긍정의 언어를 쓰는 거죠.
2: Smile and use positive language.
1: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네.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요.
2: So when you ask a question too, you would ask, do you feel good? Like, do you feel better? Like positive language.
1: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좋은 거잖아요.
2: So whether you say good or better, they're both good answers, right?
1: 그래서 웃는 얼굴로 긍정의 언어를 쓴다.
2: 오, 좋습니다. So with a smiling face, use positive language when you speak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 think you are all enjoying this very much as well. But I think this would be the perfect time to hear a song that puts a smile on your face. So what have you prepared for us?
4: 이쯤에서 오행자 선생님을 웃게 만든 음악 한 곡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1: 네.
4: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를 웃게 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노래라고 할까요?
2: 네. So this song that we're going to listen to isn't so much a song that made Hengja put a smile on her face, but it gave her strength when she was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1: 제가 강의할 때 네. 발사는 치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2: So in her lectures, she often says releasing is often a very therapeutic.
1: 그래서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다 발산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다.
2: 아, So whether it be crying, laughing, or exercising, they're all forms of releasing your energy in some way, right? So all that could be really therapeutic and could heal you in the end.
1: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 류계영의 인생 제가 신청했습니다.
2: 네. So this song is 류계영's 인생 or life, and it's actually a song that she listened to a lot during her hard times, and she cried a lot as she listened to it and even sang it.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before we continue the conversation. It's 인생 이것이 인생이다 by 류계영 or life.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Inseng Life by Ryu Geyong. Now, before we jump into our next keyword,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 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or illustration, and even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 Talk Korea 2026 right now. And we have crunchers tuning in with lots of comments. Let me share a few. Song Chanun is saying, wow, 대한민국의 웃음 아이콘, 우행자 교수님,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So the laughter icon of Korea, thanks to you, we are full of laughter today. 행복 힐링 TV is saying, 우행자 교수님, 이제 전 세계로 K-웃음을 전파하게 되었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우행자 is now spreading K-laughter to the world now, which is great. And we have 조현정 TV, 긍정의 힘, saying,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chant. So she repeated that chant, 우행자 said, people who do well because they think of doing well. And Benny is saying, wow, clap. 홍보성 is also saying, 우행자 교수님 팬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말씀드리면서 위로받습니다. A fan of yours.
1: Oh, 감사합니다.
0: Getting healed through 네. your words. Thank you so much. All right, let's now open the second keyword.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네.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1: 와.
0: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Yes. 네. Now, when a conversation has stalled and I guess things become a little awkward, do you have any tricks for lowering the other person's guard and reconnecting with them, perhaps?
2: 대화가 꽉 막혀서 냉랭한 분위기일 때 웃음 치료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좀 사르르 풀고 또 마음을 연결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1: 아,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What is it?
1: 강의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0: 네. Okay, so it's something that she uses a lot in her lectures.
1: 짝꿍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기.
0: Saying hello to your partner, but while smiling.
1: 네. 그래서 일단 짝꿍의 눈을 바라보게 합니다.
0: 네, stare at their eyes of the partner.
1: 그리고 짝꿍을 딱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잘될 사람처럼 보여요? 좀 찌질하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요.
0: You look into their eyes and ask, do you think my partner looks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in the future or not so well?
1: 네. 그리고 얘기해. 돈도 안 드니까 잘될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해 주라고.
0: And you tell them, please say the first one. You look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and succeed because it doesn't cost a penny, right?
1: 그래서 잘 될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요.
0: 아, 긍정적인 언어로.
1: 네. 네.
0: And you ask them, do you feel good or even better or best succeed in the future?
1: 그러면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하고 내 짝꿍이 잘 될 것 같은 만큼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아. And she says, laugh at your partner to the extent you think that person will do well in the future. Did you get that?
1: 그래서 oh,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네. She will show us.
1: 네. 잘될 사람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0: Oh.

0: So what she just said is, because I met someone who will be doing well in the future, it's such an honor for me, is what she said.
1: 이렇게 웃다 보면 네. 처음에 만날 때는 약간 경계심을 갖고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웃다 보면 그 긴장감이 풀어져요.
0: 그렇죠. In the beginning, if you laugh, it could be a little awkward. People might still have their guards on. But if you keep laughing like this, you will feel comfortable and that tension will eventually go down. So try using it when the situation is a little awkward with someone or not. Okay? So
1: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웃음은 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라고 합니다.
0: So what Hengja said is laughter is something, a tool that opens the mind or the heart of the other person.
1: 그래서 웃음은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0: So laughter is humanities is how they express it. 아, 좋습니다. 근데 small talk and breaking the ice are something that Koreans find very difficult. What's your secret to quickly connecting with someone you've first met?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small talk이나 ice breaking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비결이 있나요?
1: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위해서 웃자.
0: 아, 네네네. So what she thinks is you smile and laugh not for the other person but just for yourself.
1: 그래서 타인을 웃기기 전에 나를 웃겨라.
0: So before making the other person smile or laugh, make yourself smile and laugh first.
1: 그랬을 때 내가 네. 웃으면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상대도 마음을 열고 벽을 허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0: 네. That way you can put the guard down of the other person and you can approach them closer and let them open up to you easily.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 people listening right now might think I have to be funny if I want them to open up to me. But what if you're just not naturally funny?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누군가를 웃기거나 유머를 가져야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유머 감각이 없거나 웃기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 더 힘들죠.
0: Don't force yourself to make the other person laugh.
1: 스스로 내 안에서 기분 좋은 거,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0: Find within yourself that will make yourself smile and laugh first.
1: 그리고 상대에게서도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죠.
0: And instead of looking at negative things in the other person, try to discover positive things and compliment them continuously.
1: 칭찬받았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0: 네. So when you receive a compliment, you always feel good, right? No one will feel bad about that. And compliments even make whales dance is an expression, a common expression. So continue to give positive compliments to the other person. All right. Well, have you ever seen people whose relationships had completely broken down reconnect through laughter therapy then?
2: 선생님의 웃음 치료와 코칭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됐던 분들이 다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을까요?
1: 엄마와 딸이 가족끼리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0: Family relationships are always quite difficult.
1: 네. 저도 저희 딸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0: Even Hengja is not that close to her daughter.
1: 그런데 그 저의 수업을 통해서 엄마와 딸이 같이 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아, 네네. And so this pair of mother and daughter, they came to Hengja's lecture and took her class.
1: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내면을 표현하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0: And they naturally expressed themselves and got to understand them better, each other better.
1: 그러면서 많이 웃게 되다 보니까 네. 그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0: And they laughed a lot during the class as well. And this eventually helped heal their relationship, which is great. If you're going through any relationship problems, I guess you have to go find 행자. All right. Well, could you teach us one simple thing we could say to a tired family or even friend today that might put a smile on their face?
2: 오늘 하루 지친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넸을 때 웃음을 짓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전수 부탁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0: 그렇죠. So everybody, if you're a human being, you want to be appreciated, respected, and loved.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정해 주는 말, 오늘 애썼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아, 네. And you can make the other person feel good if you express or say words that show appreciation, respect, and love. You did well. You did a great job. Keep going. That sort of encouraging words.
1: 그런데 네. 타인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해주지만 네.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해주면 참 좋아요.
0: But not only to others, but say these words to yourself as well.
1: 그래서 저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사랑하는 행자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아, 네.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애썼어. 네 정말 잘했어. 때로는 힘든 감정도 인정해 주는 거.
0: We call this the self-talk. Call yourself like Jihee or Hengja, yourself, your name, and tell yourself, oh, you did a great job. It was a hard day, but you still fought through and keep going. Those words of encouragement, loving words for yourself as well, okay? Mm-hmm. All right. Well, I hope you do that to your friends, family, and yourself today. And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keyword, we will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in fact. Here is 여름아 부탁해, Please Summer by 볼빨간 사춘기, 볼4.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with our tiniest stage. And today we have the very talented up and rising artist, Isa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마이크는 가까이. 일단은 말할 때는, 예.
1: 네네.
0: 토크할 때는, 네. 소개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산입니다. Hola chicos, soy Lisan. Mucho gusto.
0: There we go.
1: 네.
0: Okay. So he does speak Spanish, and so during the song break, I asked him if he could say hi in Spanish as well. So, 이산, welcome to the program. 이산 씨, 어서 와요.
1: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정확히 이제 우승을 하고 네네. 오늘까지 며칠 정도 지난 거예요?
1: 이제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0: 정신 하나도 없죠?
1: 아, 네. 아직도 정신이 없죠.
0: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네네. 느낌이죠?
1: 한 달이면 꽤 지났는데도.
0: 아니에요. 아직도 긴장 충분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so he's since the program that he won, and up until now, it's been about a month and a half-ish, so about a month and 15 days, he says, I was like,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right? He's like, nope. I don't know where I am. I don't know what I'm doing. It's kind of all up in the air at the moment. So since he is here, we are going to get to know him just a little bit. 자, 이산 씨는 뭐 우리 K-POP에는 처음이긴 하지만
1: 네.
0: 사실 우리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이 목요일 코너를 처음 올 때는 이 프로필을 다시 한번 팩트체크하는 날이 이제 좀 코너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회사에서도 관리를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으로도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간혹 오타 또는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서
1: 네.
0: 저희가 살짝 이제 한번 해볼 건데
1: 네.
0: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처음부터
0: 자 이래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자, 페루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혼혈이죠?
1: 네, 혼혈입니다.
0: 어디?
1: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페루입니다.
0: 오케이. 자, 저도 혼혈이라서 이거 자주 고쳐게 되더라고요.
1: 네.
0: 오케이. His mom is Peruvian, his dad is Korean. All of us halfies always have to fix this. So, make sure that you guys know that. And he was not born in Peru. Okay. So, 연도까지는 안 알려주실 필요는 없는데 생일은 알면 좋으니까.
1: 생일이요?
0: 아, 팬분들이나 이렇게 좀 생일 알면 좋으니까.
1: 11월 7일입니다.
0: 11월 7일.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뭐 zodiac sign 이렇게 약간 별자리나 뭐 이 MBTI 뭐 혈액 아, 어떤 걸 좀 더 믿어요?
1: 사실 이게 제가 MBTI를 잘 안 믿는 편이긴 한데
0: 오케이.
1: 제가 검사해 보니까 일단 INTP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0: 오케이. INTP.
1: 근데 INTP가 또 MBTI 잘 안 믿는 MBTI라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참 묘합니다. 예. 네.
0: Okay, so his birthday is in November, and I was asking him, are you a zodiac sign person? Are you an MBTI person? Are you a blood type person? He's like, I don't believe in MBTIs, but I did do the test, and I did come back out with INTP, but it apparently says that a lot of INTPs don't believe in the MBTI setup as well. So it's kind of interesting. 이거 봐요. 또 그 스페인어 하니까 지금 스페인어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1: 아이고, 큰일 났네.
0: 저로 채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So it looks like there's a lot of Spanish coming in and I should have given him the chat because I haven't read Spanish in way too long.
1: Puedo un poco de español.
0: Okay, he only speaks. Okay, I understand that. He only speaks a little bit of Spanish.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Oh.
1: Estudio todos los días, pero...
0: So, 그럼 집에서는
1: 네?
0: 엄마랑
1: 아, 이제 작년까지는 그 본가에서 살 때까지는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는 거의 스페인어만 7, 80% 섞어서 쓰시고 저는 이제 이거를 알아는 듣는데 말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맞아.
1: 페루에서 조금 살 때는 그래도 말도 좀 됐는데 이제 페루에 못 간 지 10년이 거의 넘어가다 보니까 또 solamente escuchar. 네. 뭐 이렇게 간단한 일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다 알아듣고
0: 네네.
1: 이런 단어들도 머릿속으로 있는데 uh-huh. 그래서 그때 막 페루 대사관분들도 만나서 uh-huh. 그런 행사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어요. 막 영어도 하시고 알아들어요. 네. 말하는 건 또 다르네.
0: 오케이.
1: 그렇더라고요.
0: So, his mom uses Spanish at home, but she also speaks Korean as well. And so he understands her, and like he's met up with representatives from Peru and stuff like that here in Korea. And there was like this big old ordeal, and he understands everything that they say. Speaking is a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 He says that, you know, when he was living in Peru for a little bit, like, you know, because he was there, he was able to speak a little bit more. But yeah, he was having a little problem with trying to bring back the words. He has them in his head, but it's hard for him to kind of get them out. Anyways, so we do have to talk about the show. You are on the program, The Scout. So I need to ask how you even started getting into the program.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스카웃을 우승을 하셨는데
1: 네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데뷔를 하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하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 하드 트레이닝을 카메라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주 이제 무대도 계속 서야 되고 뭔가 좀 긴장 상태가 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1: 나 원래 이제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지망생이었고 근데 원래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저만의 음악만 계속 하다가 근데 이제 세상에도 저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고 막 SNS 같은데 커버 영상도 올리고 싶고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근데 그냥 막연하게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고치게 계속 수정하고 올렸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내리고 그냥 그런 대중의 그 시선과 그게 막연하게 좀 두렵고 이래서 계속 미루다가 그 더 스카웃에서 먼저 오디션 제의가 왔었을 때는 이제는 조금 미룰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오디션에 잘 돼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었죠.
0: Okay, so he was doing music by himself. And he wanted to do a lot of covers. He wanted to, you know, make his own social media account to promote himself and stuff like that. But he's a little bit of a perfectionist, I can tell. Because he was like, oh, I want to, but I don't. It's like he doesn't like this about the cover. Like, you know, there's these little nicks and pieces that he was just like dissecting way too much. And so it looks like the program reached out to him first. And he was like, okay, I can't push this anymore. Like, this is my calling. Like,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my music now. And yeah, he was able to get some pretty good results. Now, being on the show, was there any maybe like hope after you got through the first hurdle of auditions that maybe I might get to like this point in the audition. 자 이제 뭐 이렇게 몇차 하고 이제 뭐 또 녹화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 네네. 절차 스스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고 마면 난 한 어디까지 가겠다. 좀 예상을 한 번 정도 스쳐간 적 있었나요?
1: 아 일단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상위권을 예상을 못했었어요. 일단 이게 그 방송 포맷 자체가 약간 그 스타스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재데뷔 그 한 번쯤 도전을 해봤지만 잘 안 됐던 분들의 재데뷔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 저 외에 대부분의 다른 뮤즈 형분들은 이미 약간 거의 연예인이신 거예요.
0: 그렇죠.
1: 젊은에는.
0: 경력.
1: 네, 너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다 멋있으시고 무대 경험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더 스카웃이 첫 방송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의상이라든지 좀 뭐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노래만 했지. 그래서 그때는 압도당해서 전혀 상위권 예상 못했는데. 근데 이제. 2차 경연 할 때쯤에 그 문자 투표 있잖아요. 그 문자 투표에서 이제 페루 분들이 많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순위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차 경연 본 그 현장 투표에서도 제가 조금 순위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좀 해볼만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때 오케이 와우. So he says that. The concept of the program, if you guys never watched it, was kind of like a re-debut for a lot of the celebrities and like for the other contestants as well. And this was his first broadcast ever. So for him, when he was looking at some of the other contestants, he was already seeing celebrities, like, in his eyes. They're like, oh my God, these are so many stars. And they, like, have been on stage before. They've experienced their career before and that. But this is his first time being on television. So for him, he was like, no, I'm not even going to get into the higher rankings. But when they first started opening the messages and the voting, especially for messages, a lot of Peruvians showed up. And they showed a lot of passion, so he was able to get pretty high numbers in a lot of those votes. And he was like, oh, maybe. Despite everybody being so fabulous, like, maybe I might have a chance to do this. We're gonna try to ease the kind of nerves that you might be having. 사실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여기를 올 때쯤이면 좀 여기 라디오도 처음이신 분들도 많고 해서 긴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
1: 네.
0: 좀 몸을 좀 풀기 위한 좀 밸런스 질문?
1: 밸런스.
0: 어, 네. 좀 약간 좀 긴장도 좀 풀 겸 긴장 안 되셨잖아요, 지금.
1: 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어, 그죠? 네. 어. 그래도? He's not nervous, but you know, just to loosen him up just a little bit more. 자, 작곡이나 작사 중에서 천재를 어떤 거를 듣고 싶으세요? 작곡 천재, 작사 천재. 3 2 1.
1: 작곡이죠.
0: 작곡. 오. 네. 왜요? 더 어려워요? 아니면 작사가 더 쉬운가요?
1: 아, 뭐,
0: 아, 그런 건 아니고
1: 다 어렵죠. 음악은 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0: 근데 그 중에는 작곡.
1: 그래도 하나만 고른다면 작곡인 것 같아요.
0: 왜요? 어떤 이유로?
1: 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사도 물론 너무 어렵지만 작곡은 저도 작사 작곡도 해보고 자작곡도 몇 번씩 써보고 하는데. 작곡은 정말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보컬과 그냥 그 인스트루멘탈 뭐 그 플레이잉을 하는 거랑은 또 작곡은 이제 메이킹이잖아요. 물론 글도 메이킹이지만 저는 작곡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0: 뭔가 약간 작사는 입혀져 있는 틀 안에서 좀 약간 채워놓는 느낌이면 네. 0에서 만들어야 되는 작곡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랄까요?
1: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약간 작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작사가 조금 더 정답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0: 오히려 네,
1: 제가 뭔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그것대로 제 개성이고 제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라면 작곡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작곡에는 뭐 꼭 그 코드를 쓰고 멜로디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디라던가 뭐 믹싱 마스터링이라던가 레코딩이라던가 되게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아,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0: Okay. So he chose to be a song writer genius and I was like, is it because lyrics are more easier? And he's like, no, never. He thinks it's just a completely different ordeal. He feels that when it comes to lyrics, it's not because it's easier. It's for him, if he wanted to write lyrics, it's what he wants to say. So it's not necessarily like a set answer, like a book of like, oh, it has to be this way. It can be whatever he wants it to be, which he feels is a little bit easier to navigate. Whereas it becomes to songwriting, it's not just about a melody and chords. It's about the technicalities behind it is what he's now learning to learn. About how to record it, different things that go into it, the instruments that go into it, and all that other technical stuff as well. So for him, there's more layers into songwriting. And so that's a little bit more of a harder one. And he wants to master it better. Okay. 라이브를 지금부터 평생 하실 때마다 인이어가 1초 딜레이. 반주 속도 랜덤으로 나와요. 3, 2, 1.
1: 반주 속도 랜덤 하겠습니다.
0: 왜요?
1: 반주 속도 랜덤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주가 뭐 두 배속으로 나올 때도 있고 0.5배속으로 나올 때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생마 이제 계속 경연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초 딜레이가 계속 느껴지는 게 아니라
1: 네.
0: 갑자기 반주 듣는데 빨라요. 그러다가 잠깐만 느려지는데 잠깐만. 그럼 다시 빨라지는 거죠.
1: 인이어 그냥 인이어 빼고
0: 어떻게 인이어 빼고 바꿀 거예요?
1: 1초 딜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0: 네. Okay, so he says the random because I was trying to explain to him like think about you being on the show again. It like speeds up and slows down and speeds up again. He's like, can I just take my no? I'm just gonna go with the random. 자, 친구 중에 MBTI T인 친구, F인 친구 누구를 더 선호해요? 3, 2, 1.
1: T죠.
0: 응? Spoken like a true
1: 네,
0: T. He wants T로서. T friends.
1: 네.
0: 주변에 혹시 너무 T여서 혹시 막 서운하다, 너무 T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있었을까요?
1: 아 저한테요?
0: 본인한테
1: 꽤
0: 있어요?
1: 아, 네 그때 이제 좀 학생 때까지는
0: 어머 진짜요?
1: 네, 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 T도 사실 T 따라 다 많이 맞아요, 다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아직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티지 않았나 학생 때까지는. 이제는 압니다. 여전히 티긴 하지만 그래도 티여도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0: 주변에 F가 좀 있으시군요.
1: 이걸
0: 네, 알려줄 수 있는 F가 주변에 있나 본데요?
1: 네, 네. 어. 네.
0: 지금 F의 길들여지기 프로젝트 약간 이런 거죠.
1: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꽤 주변에 F가 많았고 저는 T였던 것 같습니다.
0: Okay, so he says that up until he was a student, he's like, I feel that I was an untamed T because he was pretty blunt about the way he came across. But he's like, I think I'm getting better at it. And I was like, do you have a lot of F's around you? He's like, I've never thought about it, but I think. Come to think of it, I think I do. I think, yeah. So I think his F friends are now starting to, like, train him into being less like that. Okay. 귀신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무서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0: Oh, he likes scary stuff. 자, 귀신이 말은 안 걸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은 안 보이는데 발소리는 들려요? What would you choose?
1: 따라다니는
0: 거. 따라다니는 거요? 네. Okay, so he would rather have a ghost following him around. 혹시 이런 뭐 미신, 귀신 이런 거 믿어요?
1: 아니요, 안 믿어서 아마 잘 보는 게 아닐까.
0: Okay, okay. So he doesn't really believe in 네. that kind of stuff. Okay, we are actually going to get to know him today as an artist.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hi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오늘 질문이나 메시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 we get a chance to hear you sing live for the first performance, our performance for today. You're going to be playing for us. 노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죠?
1: 이제 더 스카웃 세미파이널 때 불렀던 그리고 제 데뷔곡이 될 널 위한 R&B라는 노래입니다.
0: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1: 네네.
0: 세팅할 수 있는 시간

0: 감사합니다.
1: Bravo, bravo, bravo. We have Eason in the studio and we just got a chance to hear him sing the track of your R&B. And I have to get to the bottom of how his voice sounds so good. 저는 이산 씨 그 공연하는 걸 쭉 봤었는데요.
0: 아, 정말요?
1: 그 목소리는 원래 이렇게 타고나게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그 언제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었던 아니면 뭐 집에서 노래를 불렀었던 뭐 해서 누가 옆에서 목소리 괜찮은데? 하고 뭐 언제 이렇게 목소리 좋은 줄 알았어요?
0: 음색에 대한 얘기는 사실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음색에 대한 부분.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제대로 음악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은 게 중학교 3학년 때인 거는
1: 중3?
0: 알지만
1: 오케이, 중3.
0: 근데 그냥 언제부터 노래를 했냐고 하면은 그냥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그냥 일어나면 부르고 mm-hmm. 자기 전에 부르고 mm-hmm. 그런 거라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 Okay, so he's always been complimented on his tone whenever somebody used to hear him sing. And he really wanted to start being a singer in his third year of junior high. So for the States, if you go to like a four-year high school, that would be like a freshman in high school. But he, like, if you ask like when he really started singing, he was singing since he was a kid. Like ever since he can remember, he was singing every day, all day, as soon as he woke up in the morning. 그러면 어렸을 때 노래를 자주 부르셨는데 그거는 집에서 음악을 부모님이 좀 자주 틀어놨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따로 그냥 틀어놓고 계속 있었었던 건가요?
0: 그렇죠. 후자죠.
1: 오, 그래요?
0: 네. 저는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 친가 외가 친척 어느 분도 예체능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형제 제 밑에 남동생이 한 명 더 있는데
1: 네네네.
0: 그 친구도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밴드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참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저희 형제가
1: 피는 끓고 있는데 네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0: 집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틀어두시고 잘 모르겠어요.
1: 그냥, really?
0: 네, 제가 그냥 좋아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Okay, so I was asking because he said that he listened to music from such a young age. Did like is his parents like really into music? Was it like something like a part of the family? He's like, not really. Both mom and dad side of the family, like they have no interest in anything into like the arts. But him and his brother are obsessed with music. For him, he always used to listen to music at home as well. 그럼 찾아서 들었다는 소리인데 어떤 아티스트들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나요?
0: 어렸을 때요. 정말 어렸을 때 뭐 팝 쪽은 이제 Imagine Dragons 뭐 이런 밴드도 듣고 국내에는 뭐 혁우, 카더가든 이런 쪽 잔나비, 검정치마 이쪽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Okay.
0: 어렸을 때.
1: Okay, so Imagine Dragons, 혁우, Car the Garden. Yeah, so I can kind of see the type of genre he likes with the way his voice is. 그러면 톰보이 부르고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0: 네네.
1: 좀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네요.
0: 네네.
1: 좋아하시는 음악 톤이라든지.
0: 네, 톰보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불렀어요.
1: 그래요?
0: 네.
1: 기타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0: 네.
1: 그거는 설정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 맨 때 쳤던 거.
0: 아,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지금 너무 타고나게 악기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기타는 이제 계속 꾸준히 가져가려고 혼자서도 배우기도 하고
1: 그것도
0: 하긴 했는데
1: 오케이.
0: 피아노는 사실 어디서 따로 막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악보를 보고 제가 코드를 읽을 줄만 알지 사실 이렇게 제대로 막 치진 못해요. 그래서 피아노맨 때도 어쩌면 비하인드인 게 그 피아노맨 컨셉을 받고 제목이 피아노맨이니까 그럼 내가 피아노맨이 돼서 피아노를 앞에 좀 치면은 멋있겠다 그림이.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냥 달달달달 그것만 외운 겁니다. 앞에 그 부분을.
1: 오늘 안 물어봤었으면 저는 완전 속았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그것도 보고 이제 기타도 워낙 잘 치시니까 악기 진짜 많이 다룰 줄 아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0: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 다 만져보고 다뤄보긴 했지만
1: 우와.
0: 근데 그 피아노맨 때 인트로만큼을 기본적으로 하진 못해요.
1: 와.
0: 그런 거 하나 하려고 되게 많은 시간을 써서 네 그런 식으로 피아노 레퍼토리도 쌓았었죠.
1: Oh my goodness. Okay, so he doesn't. He can play the piano, so he can read sheet music. He knows chords. Like he can play certain instruments like that as well. Guitar, he keeps taking lessons and stuff like that as well. Like that's his thing. But for Piano Man, when he did the performance, he was like, okay, since I'm going to be the Piano Man, I want to sit behind a piano and like really do this. And so he practiced and practiced and practiced. Like he put his whole heart into that performance. So yeah, go show support for it, even though it is past. Okay, so when you decided that you were going to do music, how did that happen?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중3이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중3 때 뭐부터 하셨어요? 기타부터 사신 거예요? 아니면 미디부터 샀어요? 아니면 뭐부터 했어요?
0: 보컬을 이제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1: 네네.
0: 사실 되게 오랫동안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오케이.
0: 이게 보컬이라는 게 사실 목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이크도 사실 초반에는 살 필요가 없었죠. 무대 뭐 공연장 이런 데 가면 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합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주실에도 마이크가 있고 그래서 뭘 사진 않았습니다.
1: 오케이.
0: 저한테는 되게 잘된 행운이었죠.
1: 오케이.
0: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듯했는데 다른 전공 친구들에 비해 저는 인풋이 없었으니까 그냥 방에서 제 목만 가지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 기타는 이제 생긴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1: 와우. 네.
0: 저희 승철 선배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저의 보물이로죠.
1: 진짜 보물. 이름 지었어요?
0: 네.
1: 이름 뭐야?
0: 아 부끄러운데 뭐 이름을 여쭤보실 줄 몰랐는데
1: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특히 기타를 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꼭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애정이 있죠.
1: 네.
0: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1: 네네.
0: 이제 제 이름이 산이다 보니까
1: 네네.
0: 그냥 바다라고 짓고 그냥 그 소울메이트처럼 항상 들고 다니면은 산과 바다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바다요.
0: 바다라고 지었어요.
1: Oh, that's so cute. 뭐,
0: 플라야? Montaña y playa.
1: That is so cute. Okay, so when in his third year of junior high, because he wanted to be a vocalist, he was looking into really getting serious about his vocals. And so, yeah, he was starting to get ready to study for that and all that. So he didn't really have to buy anything at the time. And because he didn't really have any input about like what he needed to do, he's like, I have my voice. I can just use it. So he was pretty straightforward about it. He got that the guitar that he has in the studio at the moment. He got this only about a month ago. The artist who is the CEO at the moment, who is the artist we listened to earlier with the first song, Isung was able to buy him the guitar. And I was like, did you name your guitar? He's like, I never thought you were going to ask me if I named my guitar. Apparently, a lot of guitarists, they like to name their guitars. So, yeah, it's apparently Pada, which means ocean. And since his name is San, the mountains and the ocean are always together. So I think that's so sweet. Oh, my God, that is so sweet. Can I confirm that this is live? Yes, this is live. 지금 생방송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만약에 질문이나 메시지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주세요. So you guys can continue sending more questions and messages to Isan if you would like to as well. What was mom and dad's reaction when you wanted to do music? 음악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0: 반대하셨죠.
1: 어,
0: 처음엔 반대하셨었어요. 힘들었죠.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음악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별의별 기행을 막 했었어요.
1: 오.
0: 아, 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어느 날은 태풍이 치는데 저희 머리 위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1: 네네.
0: 밤새 비바람이 막 치고 천둥이 막 치는데 제가 집에 안 들어오고 옥상에서 그냥 밤새 비를 맞고 있었어요. 허락 안 해주면 안 들어가겠다고. 옆에 밤새 비를 맞고 막 기억 뭐 그런 적도 있고. 제가 뭐 달리 이렇게 증명할 것도 없고 제가 뭐 조건을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난 그냥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사실 부모님도 음악을 하지 말아라는 뭔가 다른 너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이게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셨다기보다 그냥 음악이라는 길 자체가 되게 멀고 험난하니까 걱정으로선 처음에는 음악 꼭 음악이어야 하겠냐 이런 느낌이셨어서 아, 난 이만큼 진심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막 그런 기행을 펼쳤던 기억이 있네요.
1: Okay, so his parents were not for it, and it's not because they were like, "Oh, we want you to be a doctor or something." It wasn't that. It was more like, they just didn't want him to suffer, because you know, it's for a lot of Asian parents and just in people in general. If you're a parent, like you know, if your kid wants to do music, it's kind of like, there's so many easier routes to go.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there's so many things that you have to ride on being a musician, and so. He remembers that one of the things that he did to prove to his parents that he really, really, really wanted to be a singer, there was a typhoon passing by where his house was. It was raining and it was like thundering and all this other stuff. It was really bad weather. He stayed on the roof until his parents agreed. So he was pretty hard-headed about his determination as well, about what he wanted to do with his career. We do need to jump into another quick song break, and then we're going to come back and talk a little bit more with you in the studio.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와서 이제 얘기 더 해볼게요.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his track. It was a cover that he did on the competition of 서울의 밤 or 서울 night,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we have the very talented Isan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getting to know him a little bit more. There's a lot of messages in Spanish, and my goodness, my Spanish is very limited. My, oh, 정말 죄송해요. 제가 스페인어를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Oh, I wish I could give him the chat. Because there's a lot of messages coming in from Peru. Peru 청취자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5: 아, 이렇게.
4: 나중에 어떻게 뭐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려야 되나?
5: 네, 궁금하네요.
4: Okay, we've been talking about him being on the program and all this other fun stuff as well. I've been seeing you doing a lot of radio with your current CEO. 지금 이승철 선배님이랑 라디오 이렇게 계속 이제 투어하고 이랬는데
5: 네.
4: 그 프로그램을 언급을 할 때 제가 봤던 라디오 중에서 이승철 선배님께서 웬디를 먼저 고르신 게
5: 네.
4: 마음에 많이 담고 계시나 봐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말씀
5: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4: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 폭풍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저도.
4: 그쵸?
5: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라디오도 돌고 할 줄. 근데 사실 알았더라도 다시 돌아가도 웬디 선배님 골랐을 것 같습니다.
4: 그렇지 않을까요?
5: 안 돼.
4: 그렇죠. 아니
5: 오늘 승철 선배님 같이 안 오셔가지고 솔직하게.
4: Okay, so if you guys have been watching his radios, he's been doing a lot of radio shows with 이승철, and if you watch the program at the beginning, he chose Wendy to be his mentor, and I guess that 이승철 felt like offended about this because he's a little upset about it, and so he's been talking about it every time they go on radio together. And so he's like, yeah, even if I go back, I'm sorry, it's just because he's not here that I'm saying this, but I'm gonna choose Wendy. Okay, who are you the most starstruck?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송도 많이 긴장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이 멘토분들도 너무나
5: 그쵸.
4: 큰 선배님들이시잖아요.
5: 그쵸.
4: 보자마자 우와 연예인이다 했던
5: 그쵸.
4: 웬디 선배님이셨을까요?
5: 네. 그렇죠.
4: 진짜 네. 대기 시간에도 우와 했던 네.
5: 이게 그 직접 뵙기 전에 사실 그 다른 뮤즈 형들에게 약간의 소문을 들었었어요. 오늘 누구 온다. 그래서 근데 그 이름 중에 누구 있고 누구 계시고 근데 웬디 선배님 계신데 웬디 와 잘해야겠다. 갑자기 막 자세도 고쳐.
4: 자세 고치고 옷도 고치고.
5: 네, 옷도 고치고.
4: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5: 네, 한 번 더 보고. 그랬습니다.
4: Okay, so yeah, he definitely says that he was most starstruck by Wendy, and yeah, our listeners saying Wendy, 선배님, that's very valid, because it's Wendy, exactly. And he's like, so the other contestants were just like, oh yeah, so and so's here, so and so's here, so and so here, and then as soon as he heard Wendy, he's like. So he's sitting up a little bit straighter, you know, like fixing his hair a little bit, you know, trying to be able to put on his best show. When it came to the physical training during the show, this also became a really big ordeal. 다른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성훈 씨가 트레이닝을 해줬잖아요.
5: 네. 할 말이 많습니다.
4: 사실 프로 파이터분들이 하는 그 트레이닝이랑 뭐 일반 헬스장의 트레이닝이랑 이런 것도 완전 다른 네. 접근이어서
5: 달랐죠.
4: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나요? 거의 중간 아니면 거의 파이터 수준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5: 아니요. 사실 뭐 제가 나름 그 파이터분들 그 UFC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해서
4: 좋아해서
5: 그런 막 훈련 과정 이런 것도 종종 보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했던 거는 그런 훈련에 비하면은 정말 반에 반도 안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반에 반도 안 되는 훈련으로 저는 거덜나더라고요. 네. 생전 처음 그렇게 훈련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방송하면서 노래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지 않았나.
4: Okay. 네. So yeah, during the show, they also had Chu Sung-un, who's a fighter, help with the training. He's like, I got a lot to say about that. So apparently, because he does like watching UFC and stuff like that, so he knows how the fighters train. Is like, weren't you guys pushed pretty hard? He's like, I know that we did not, like, not even a tenth of what they do, but still, for me, it was like I was dying. I was dead by the time I was doing the training. But I feel he does feel that it was a new experience through and through. It seems that you have a lot of things to look forward to for the rest of the year. 올해는 본인 커리어도 좀 바쁠 것 같은데 플러스로 좀 다른 것도 같이 바쁠 예정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아,
5: 네. 이제 제 것도 있지만 mm-hmm. 이제 더 스카웃의 콘서트도 남아 있죠.
4: Okay. 자, 콘서트가 있죠. So it is the 5th of September. It looks like the scout is having a concert. So with the finalists and everybody, he's going to be doing that as well. 또 있잖아요. 투어 게스트도 하시죠?
5: 네. 이제 상반기 승철 선배님의 콘서트가 상반기 콘서트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 이제 11월 달부터 또 하반기 콘서트가 남아 있습니다.
4: 그래서 같이 함께
5: 네, 또 함께 해야죠.
4: Yo. Okay, so yeah, so he was able to be a part of the first half of Lee Seung-chul's 40th anniversary tour at the moment. Starting from November, there's going to be like the latter year, like the second leg of the tour going on, and he's also going to be a guest there as well. So if you're planning a trip to Korea, you might want t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So there's been a lot of questions that came in from the listeners ahead of time, and this is a really big question. 콜라보레이션 꼭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요.
5: 콜라보레이션요. Yeah.
4: 아. 지금 당장 오늘 방송 끝나고 러브콜이 오면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할 만한 아티스트. 꿈은 크게 가지셔도 돼요.
5: 아, 크게요?
4: 어, 네.
5: 어, 그러면 전 더 위켄드 하겠습니다.
4: 더 위켄드. 오!
5: 더 위켄드 하겠습니다.
4: 자, 이 특히 해외 아티스트를 고르는 아티스트분들이 오면 제가 네. 이 질문 꼭 물어보는데 더 위켄드라는 아티스트의 그 노래 스타일이잖아요.
5: 그렇죠.
4: 제가 봤을 때 이선 씨의 노래 스타일도 딱 있거든요. 네. 본인만의 그 색깔과 이런 거. 본인의 색깔인 노래를 더 위켄드로 가져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더 위켄드에 있는 노래에 아무거나 그냥 숟가락을 얹어서 그냥 가고 싶으세요?
5: 어,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 그래도 라디오가 이번에 한 네다섯 번째인데 너무 이렇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래도 더 위켄드라면은 더 위켄드의 음악에 제가 들어가서 해보고 싶어요.
4: 오케이.
5: 네.
4: 그리고 친해진 다음에 다음 앨범에 초대하고.
5: 네, 그렇게 해서 잘 맞는다면 그 다음이 제 앨범인 것 같아요.
4: 오.
5: 네, 위켄드 앨범에 먼저 들어가고 싶네요.
4: 오케이. Okay, so he chose The Weeknd, and I was like, I normally ask this when an artist chooses a overseas artist. So would you like to be on The Weeknd's album, kind of put your voice on his style of music, or would you want him to come on your type of music? And he's like, out of all the radio shows that I've been doing up until now,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 ever. He says that he would like to go on The Weeknd's first, and then think about him coming on to his music, which I think is going to be really cool to see. 자, 다른 보컬리스트랑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면 네. 바꾸고 싶은 아티스트 있어요? If you ever wanted to change your voice with another artist? 이것도 청취자 질문이에요.
5: 제가 그 음색만으로 소름이 돋은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빌리 아일리시의 타이니 데스크 그 라이브를 보고 와 진짜 음색이 이건 정말 그 타이니 데스크뿐만 아니라 그 드라이브 하면서 하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4: 그 캐리어키
5: 네네 거기서도 그냥 우쿨렐레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건 진짜 그 천사의 목소리 막 이런 보통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 빌리 아일리시 그거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4: Okay, so he says he's never really been moved by an artist just by their voice alone. But he says that Billie Eilish, when he saw the Tiny Desk and also the Carpool stuff that she's done, loved her voice. And so to be captivated by just a voice was like the first for him. This is a big one, especially in this era of the weather. 사실 요즘 이제 또 환절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지금 청취자분이 딱 맞는 질문을 보내긴 했는데요. 관리, 목 관리.
5: 아, 어떻게 목 하시나요? 그래도 제가 항상 꾸준히 챙겨가려고 하는 거는 일단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4: Okay. Drink a lot of water.
5: 매일매일 물을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물을 마시고요.
4: Okay.
5: 그리고 웬만하면 그 찬물 혹은 찬 음료를 안 마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액상과당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4: 그래서 와우.
5: 어디 가서 뭐 그 탄산 뭐 콜라 뭐 그런 음료라던가 뭐 카페를 가도 그런 음료 그냥 아까도 그냥 해모마일 마시고 있었고.
4: 오.
5: 네.
4: 그러니까 티 종류나 뭐 네. 이런 걸 주로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군요.
5: 근데 티도 사실은 어쨌든 카페인이 있어서
4: 그렇죠.
5: 사실은 좋진 않아요.
4: 그렇죠.
5: 근데 그냥 카페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4: 굳이
5: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okay. 그냥 티를 마시는 것 같아요.
4: Okay. So he's a water drinker and he tries not to drink cold water. So like any cold beverages. So because he's taken away the coldness of drinks, he doesn't tend to drink a lot of carbonated sodas or anything else. He's not really a coffee drinker either because of it. So if he goes to a cafe or if like they end up buying something from a cafe, he probably would choose like chamomile tea or something like that. But teas do tend to dry your throat out as well. So he tends to just kind of not really go for them, but it's just kind of like if I have to choose type of an ordeal. He's a big water drinker. So that's something that he tries to keep on top of as well. There's one big thing that our listeners love to hear, and it is any type of dramas or movies that you might be obsessed with. So if you could share that with us, that would be great. 사실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지금 페루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중에 좀 추천할 만한 본인이 제일 재밌게 본 옛날 것도 괜찮아요.
5: 한국 드라마요?
4: 꼭 최근 거 아니어도 돼요.
5: 한국
4: 그러니까 OTT라든지 아니면 영화 드라마 잘 안 보시나요?
5: 아니요.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4: 오케이.
5: 영화 한국 영화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4: 오케이.
5: 그것 하나만 꼽자면
4: Okay, so Snowpiercer would be his favorite movie if he were to 네. to give one to the listeners. Oh, wow. Okay.
5: 오히려 해외 쪽에 해외 쪽 드라마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훨씬 많이 봐가지고
4: Okay, so he watches a lot more non-Korean content when it comes 네. to movies and dramas and stuff like that. Okay, that's fine. We do slowly have to say goodbye, but before we do that, I feel that you mentioned you were a big Running Man fan on another radio show, and I want to see if you have any shows you'd like to be on. 다른 라디오에서 러닝맨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5: 아, 네.
4: 예능 기회가 온다면 해보고 싶은 예능 있어요?
5: 네, 그래서 러닝맨을요. 제가 러닝맨을 거진 초등학교 1학년?
4: 그랬다면서요.
5: 네, 이때 그 2013년, 12년 이때부터 정말 그때 정말 꾸준히 많이 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옛날에 제가 러닝맨 봤었을 때 그런 클립처럼 지금 돌아다니는 것들을 오늘도 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러닝맨? 내가 나간다면?
4: 관계자분들
5: 우리 엄청 신기하겠다.
4: Let's go. Okay, so yeah, he's loved Running Man since he was a kid, and he like even watches like the shorts and stuff like that today. And so yeah, he's never thought about it, but Running Man production team, you might want to say a big shout out to him. 우리 벌써 인사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땠어요?
5: 어머
4: 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5: 너무 되게 라디오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4: 오늘 재밌었어요?
5: 아, 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브라보
1: welcome
0: to the stage. 1415 here with us at the archive. 디아카이브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 일사유라고 오늘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that is Irsa 1415 joining us today. He says, "Let's have a lot of fun today."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Surfer by 1415, everyone. Just for information, 1415 is a one-man band. 지금 원맨 밴드로 활동하시죠?
1: 네, 맞습니다.
0: And 본명이 제가 알기로는
1: 주성근입니다.
0: 주성근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What a lovely name.
1: 감사합니다.
0: What a beautiful name, and also very good-looking man too. 굉장히 또 잘생기셨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Many comments coming up from our listeners. We have Stephanie saying, 흰 셔츠라고요. 만세 삼창 중입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시네요. Saying,
1: 네, 반갑습니다.
0: White shirt button up. Oh my goodness. Hooray for us, says Stephanie. Super lovely.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댓글이 하나 재밌게 올라왔었는데 어떤 분께서 주말에 다른 아티스트 공연을 갔는데 거기서 깜짝 게스트로 나오신 걸 봤다고.
1: 아, 네, 맞아요. 최근에
0: 네.
1: 그 자이로라는 그 친구 공연 때 이제 중간에 게스트로 잠깐 나가서 네, 잠깐 이렇게 놀다가 왔습니다.
0: Amazing. So as Yana just mentioned last weekend, she went to go watch Zyro's concert, and Irsa로 성근 here was the special guest of the concert. So two shows in a single week for Yana, I guess. Hooray for that. We also have many comments about his voice, 목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름 방학 같은 느낌이다라는 내용도 네. 있습니다 지금.
1: 아유, 감사합니다.
0: Saying it really feels like a summer breeze.
1: 여름 방학이라네.
0: 네.
1: 되게 시적인
0: 그러니까
1: 네,
0: 말이에요.
1: 말을 쓰시네요. 네.
0: 저희 청취자분들 레벨이 이렇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저희 we have great poetic comments coming up from our listeners. 제가 또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그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whistle. 그, There was that whistle sound.
1: 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여름이니까.
0: 네.
1: 그냥 이제 환호성처럼 하는 건데
0: 오.
1: 이제 요즘은 자막도 AI가 많이 하고
0: 네.
1: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찍고 이제 자막을 이렇게 돌리는데
0: 네.
1: 그 소리에 그 자막이 코끼리라고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0: 네.
1: 네,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환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평소하듯이
0: AI가 듣기에는 그 코끼리의 울음소리다.
1: 네, 코끼리 울음소리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놀랬습니다. 아무튼
1: 네,
0: 저는 이거를 라이브로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참. You know the whistle sound in between the song he just sang for us. When he was using a AI chatbot to make like reels and all those, it kind of registered the sound as an elephant cry. And he's like, "Oh, you can just take it in as elephant cry from now on." But that was more like a cheering sound for everyone, like hurrah, I guess. 아마 이제 일사이로님 공연 가면 모두가 그 코끼리 소리를
1: 네,
0: 내시지 않을까
1: 네, 네,
0: 라는 좋습니다. 기대를 또 하게 되네요. I can definitely tell that many of the audience at his concert will be making that elephant cry sound. 자,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1: 네.
0: 그만큼 또 준비하신 곡도 많으세요.
1: 네, 그래서 잘 많이 좀 준비해서 네. 드리려고.
0: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노래를 다 못 들을 것 같아서
1: 네.
0: 바로 다음 곡을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EP 한 곡과 그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던 저희 첫 번째 그 EP의 곡 두 곡을 이렇게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0: Okay, so the next two tracks that he's going to sing for us today. The first one is called 이 밤이 지나가면 사랑 노래를 들려줄 텐데 Love Song. And this is from his latest EP. The one right after that is going to be called Paradise. 평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which was a B-side track in his first album, he says. And it's a song that was beloved by many, many people. So I guess we should all enjoy this together. 그럼 바로 좀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All right, here it goes, everyone.

0: 감사합니다.
1: And bravo!
0: 감사합니다.
1: That was two amazing, amazing tracks, everyone. You just listened to 이 밤이 지나가면 사랑 노래를 들려줄 텐데, Love Song, and then that was Paradise, 평범한 사랑을 하겠지만, by 1415415.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0: 감사합니다.
1: 아니, 음원 같아요. 진짜로.
0: 감사합니다.
1: It sounds exactly the same as the CD version, the streaming version that you can find online. 자,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o many comments coming up from our listeners. Yana says his singing really makes day relaxing. 하루를 되게 릴렉스하게 만듭니다.

0: 들어준 목소리다. All my tense melts away thanks to the awesome singing. 긴장감이 다 풀어지는 듯한 목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It's like a remedy for you, I can tell. 스테피니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방금 일사이로 관련해서 빠르게 공부하고 왔어요. 어쩜 앨범 자켓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요 라고 하십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0: Saying, I just want to go check out your discography, studying all the 1415 related stuff. I love every single album cover. 앨범 커버 이런 것도 직접 관여하세요? 진짜?
1: 저희가 첫 번째 앨범부터 네. 한 그 넵스까지였나? 그 다음 앨범까지였나? 아무튼 그 작가님이 있었어요. 저희.
0: 아, 네. 네.
1: 그분이 이제 막 이 앨범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전시하시고 그런 분도 분이신데 네. 그분께 이제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이제 꼭 해달라고 처음엔 한국 분인지 몰랐었어요.
0: 네.
1: 네, 진짜 다행히 한국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네. 네, 노래 들려드리고 이제 다행히 저희 노래를 좀 마음에 들어 하셨어서
0: 네.
1: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같이 해와 주셨었죠. 첫 번째 그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0: 파트너십처럼
1: 네네네
0: 어, 너무 좋네요. So they really like this one artist, like a visual artist. So they reached out, and thankfully that person was a Korean. So ever since the first album, she or he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혹시 작가님께서?
1: 남자세요.
0: He's a 네. he's a male artist. He's been taking care of their album covers, and that's why it's so beautiful and it's really aesthetic. He says. 자 좋습니다. 지금 방금 윤슬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번 EP에서 가장 애정하는 트랙이 뭔지 궁금합니다. 라이브 짱이라고 하세요. Saying the live performance is incredible. Do you have a favorite track on this latest EP album?
1: 어 사실 이번 EP 앨범에서 그 제일 그 애정했던 노래는
0: 네.
1: 이제 타이틀이 원래 다른 곡이었었는데
0: 오.
1: 이제 그 이 다음에 불러드릴 이 Little by Little이라는 그 타이틀곡이
0: 네.
1: 원래 엄청 오래 묵혀뒀던 곡이에요.
0: 아, 네.
1: 한 5년 묵혀뒀던 곡인데 이제 꼭 이 앨범을 내리라 하면서 계속 준비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0: 네.
1: 약간 원래 저희 음악 스타일이랑 좀 다른 느낌의 약간 록 기반의 노래를 해보자
0: 오, 네.
1: 해서 했던 이 곡이고요.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 낼 때 공을 되게 많이 들였던 네, 이것저것 뭐 뮤비도 찍고
0: 네.
1: 뭐 세션들도 되게 잘하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오래 공이 들였던 거니까 약간 애증의 곡이기도 하지만 되게 애정을 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0: Little by Little 이라는
1: 네, 네, 네, 네.
0: Okay, so the favorite track in this latest album will be the very next song that he'll be singing for us called Little by Little. The fun thing is this song was sitting in his computer for about 5 years, everyone. And he poured in his heart and time and effort into making this EP album. And he wanted to try out something different from their previous discography and brought in that rock genre. They were blending it, experimenting with that rock sound, investing in music videos and session musicians. He says it's a love and hate relationship, especially with this song. 자, 저희 일사이로 너무 잘 알고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빠르게 그 일사이로 팀 명에 대해서 네네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팀 명이 이제 숫자로 돼 있는 이름인데요.
0: 네.
1: 이게 그 음악에서 이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숫자로 바꿔서 도가 1번, 뭐 레가 2번, 뭐 미가 3번 이렇게 그 만들어진 그 코드 이름이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주로 이제 좋아하는 코드들이 1도, 4도, 5도 사실 누구나 쓸 법한
0: 네.
1: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드의 의미를 부여하자 음악적인 이름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1, 4, 1, 5 라는
0: 오케이.
1: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꼭 그 코드로 하진 않습니다. 해보려고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0: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1: 네, 약간 교회 느낌이 계속 났어요.
0: 그렇죠. 네, 5에서 네. 1로 종지를 또 해주면
1: 네, 네. 또 다시
0: 큰일 나니까 다시 네, 네. 홀리해지죠 갑자기.
1: 네. 아무튼 꼭 한번 나중에 시도해서 앨범에 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1: 네.
0: 기대됩니다. The meaning behind the team name 1415 everyone is based on the chord progression. So the root chord 1 and then up to the subdominant I think which is 4th and then dominant 5th and then the 1st. So that those were their favorite chords. So that's why it became 1415. He says making a song out of this progression is very difficult, but he'll try in the near future. 자, 아까 전에 그 댓글 남겨 주신 윤수리 님이 타이밍이 완벽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 곡으로 한번.
1: 네. 이 곡은 약간 밴드로 해야 되는 곡이긴 한데 네.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게 조금 네. 어색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He says the next track, of course, his favorite out of his latest album is Little by Little. It's a rock band sound, so it's a little bit awkward to sit down a bit. But he says he'll give his best. 원하시면 움직이셔도 되고 제가 옆에서 네. 네. 에어드럼 쳐드릴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I'll be playing the air drum for you. All right, everybody. Stand up from wherever you're tuning in from. 어디서 듣고 계신 잠깐 자리 일어서셔가지고 rock and roll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re goes rock and roll, everybody. 1415 with Little by Little.

0: rock.
1: 감사합니다.
0: Oh my goodness, that was Little by Little by Irsa Iro 1415. Oh my goodness, that was fun. What a
1: 감사합니다.
0: fun song. 아, 되게 신나네요, 진짜.
2: 네, 이게 진짜 공연 때 밴드라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0: 아니, 저 지금 네. 농담 안 하고 지금 저 3분 동안 계속 에어드럼 쳤더니 더워요.
2: 아, 네. 보고 있는데 계속 움직여주셔서 제가 힘이 났습니다.
0: I was eardrumming for the entire 3 minutes. Everyone wonder. 아니, 근데 느낌이 완전히 새롭네요, 진짜로.
2: 네네. 네,
0: 이전에 내셨던 곡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창법도 네. 창법이고.
2: 네, 올해 이제 네. 전에 냈던 곡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최근에 좀 스타일도 조금 넓혀보려고 네. 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장르기도 하고.
0: 아, 매 나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 팝 락 장르가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Loving this new charm that they're bringing forward. He's definitely going beyond his musical boundaries, trying out different genres and feels and broadening his spectrum right now. And I'm saying this is like a great attempt because it sounded wonderful, that pop rock genre. 그 제가 사실 일사이로 팀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2: 네.
0: 저도 데뷔가 비슷해요. 제가 데뷔가 2018년도가 공식이었고 17년도 네네. 때 저도 막 홍대에서 라이브 공연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제가 몇 번 제 기억에 맞다는 무대를 같이 쓴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화제였습니다. 일사이로는. 제가 정확하게
2: 네.
0: 기억하고 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I still remember when I first debuted back in 2017, 18, they were performing in many Hongdae clubs like Evans Lounge 막 이런데.
2: 아~
0: 엄청 많이 하셨죠?
2: 네.
0: 제가 기억이 나요.
2: 아,
0: 근데 그 당시에 이 주요 인물들이 몇 팀 있었어요. 뭐 마틴 스미스,
2: 네.
0: 뭐 알레프, 뭐 네. 일사이로.
2: 네.
0: 그 중에서도 저희 기획사도 그렇고 다들 눈여겨봤던 팀이어서 오늘에야 만나게 된 게 저도 너무 지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2: 저도 뭔가 친숙하더라고요.
0: 그 전에 다른 이름 활동을 했어가지고.
2: 네. 얼굴이 친숙해가지고. 네. 네.
0: 이따가 끝나고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네. So I just feel very happy to be able to interview him right now because, you know, they've literally been the talk of the town indie team ever since 2017, 2018. And it proves it. 홍대에서 그렇게 공연을 한 게 이런 라이브 세션에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무대 경험이 확실히 많으시니까.
2: 그때 이제 네. 뭐 망할 건 그때 다 망해보고 네. 실수할 것도 그때 다 망신도 거기서 다 하고 거기는 좀 따뜻하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2: 네, 따뜻해서 실수해도 좀 보듬어 주시고 이런 게 많았죠.
0: I'm just saying, you know, all that club gigs, it makes him, it made him a very much of a talented and a veteran performer. And he's saying all the bad mistakes, terrible episodes, all happened back then. He left it all the way back there, and that's why he's so talented right now. And this live set is amazing indeed. 자 일사이로 하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초반에 아이유 선배님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었지만 네.
0: 음악적으로.
2: 네, 음악적으로 영향을 이제 가사적으로.
0: 네.
2: 네. 원래는 그 다른 가사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영향을 받고 그 답가로 쓰려고 쭉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0: 그 곡이 사랑을 엄청 받았죠.
2: 네, 저희. 곡 중에 제일 사람들이 그래도 아실 법한 노래 중에 하나이고요.
0: Okay. Looking back to their earlier promotion days, there was a link between Ilsa이로 1415 and IU. And it's through this one song that they released and this went viral at the time. It was written as a reply to one of IU's song. 그 답가로 썼던 IU 선배님의 곡이 어떤 곡이었죠?
2: 금요일에 만나요라는 노래였고요.
0: Mm-hmm.
2: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좀은 약간 짜증도 좀 나고 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계속 쭉 써내려갔던 곡입니다.
0: 그게 바로
2: 선을
0: 그어주던가. 네. The song that they wrote as a reply to IU's 금요일에 만나요. I think the English title is This Friday. It's a song called 선을 그어주던가, Draw the Line. They wrote it as a reply, thinking of that person's POV, as a reply to IU's very big hit track, 금요일에 만나요. And he wanted to portray that mixed feeling of the opposite end. It's like, what are we trying to do? What is this relationship? That confusion was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through this song. And the official title for 금요일에 만나요 is Friday. A lovely tune인데 이 곡을 저도 초반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네, 많이 들어주셔서.
0: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네. 카페 이런 데 가면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 그러니까요. 그 정말 저희한테 네. 감사한 곡이자 되게 그런 곡을 또 쓰고 싶은 게 좀 있죠.
0: This song is played in many cafes and everywhere you go you can hear this song quite frequently. It's how popular it is, and he's saying he would love to write another song that can be beloved by many people just like this track. 이 곡이 오늘 준비해 주신 마지막 라이브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바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선을 그어주던가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Here it goes, 1415 with Draw the Line.

0: 감사합니다.
1: And there it was, the final finale live performance by Seonggun of 141415. 선을 그어주던가 draw the line.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1: 수고하셨어요. 네, 네. Five live songs already. 근데 가성이 진짜 예쁘시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His falsetto is very pretty. 그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되게 낮고
0: 네네네네.
1: 이래서 전혀 상상을 못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0: 네, 노래하실 때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랑 노래할 때랑 공연이나 이런 계속 해야 할 때는 말을 좀 이제 올려서 하는데
1: 아, 네.
0: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서 오늘이 약간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안 올라가는.
1: 네. 그럼에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He says his speaking voice and singing voice is very different. So when singing live, he tries to speak with a higher tone, but it's a bit difficult for him today. But at the same time, it was such a great, great performance, was it? We have our engineer saying that he sounds the same as the EP itself. 저희 이제 그 엔지니어님께서 네. 그 음원과 똑같다고 말씀해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How amazing is that, right? 이제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0: 네.
1: 그때는 저희가 이제 잠깐 이 사담을 나눌 시간이 된 거라는 거죠.
0: 좋습니다.
1: So we have some time for, you know, personal talk. I would love to get to know about this artis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일사회로 그 주성근님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실 되게 네. 오랫동안. 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너무 궁금한 게 되게 오랜만에 앨범을 내신 겁니다.
0: 네, 맞아요.
1: 그쵸? 이게 발매가 언제였죠, 최근에?
0: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한번 EP로 내고
1: 네.
0: 4월 달에 싱글로 하나 내고
1: 싱글로 내고
0: 네, 올해 그래서 싱글 하나, EP 하나 그리고 후반기에 또 싱글 하나를 더 준비하고 있고요.
1: Okay, so this April he released an album, a digital single, and then this July he released the EP album in which we just listened to the song Little by Little, of course. And very soon he's going to be releasing some more songs too. 지금 제가 알기로 완전 self-producing이신 거죠?
0: 네, 거의 간의 수공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wow. 됩니다.
1: So it's like an in-house factory production right now. He's doing everything by himself. 요즘에 일상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0: 이제 앨범 내고 나서 그 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싱글 때는 그래도 재밌게 했거든요. 싱글 때는 열정이 넘쳐서 그 뮤비 하는 로케도 막 다니고요.
1: 네, 직접
0: 네.
1: 발로 뛰면서
0: 네. 그때도 네. 뭔가 푸르른 곳을 찾으러 4월달, 3월달쯤에
1: 네.
0: 제가 한 번도 그 로케를 찾은 게 너무 오래 전이라서
1: 네.
0: 모든 것이 허허벌판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나마 파란 곳은 저기 그 위쪽 다른 지역밖에 없어서
1: 그쵸.
0: 해외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한 곡에 하나의 뮤비에 뭐 이런 프로덕션이라서 괜찮았는데 이번엔 네 곡에 뮤비도 있었고 뭐 아트웍이랑 이런 발매 같은 거랑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건 앨범 내자마자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하자
1: 네.
0: 였었는데 제가 약간 셧다운 돼서 그래서 다시 최근에
1: 네.
0: 이제 다시 열심히 찍고
1: 이제
0: 다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회복을 하면서 저는 사실 요리를 하거든요.
1: 오.
0: 회복을 할 때 좀 나를 위한 시간에 요리를 좀 하려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도 보내고 저희 반려견이랑도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좀 못 보냈었으니까
1: 오케이.
0: 그렇게 좀 다시 좀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1: 그 시점에 저희가 오늘 초청을
0: 네. 네네.
1: 하게 된 거네요.
0: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1: 아우, 저희가 너무너무 타이밍을 잘 맞췄네요.
0: 네네.
1: 그러면 he's saying, you know, when releasing a single back in April, he felt very energetic, even, you know, running on foot, just to go find perfect filming locations all by himself, testing out different places and all that. But releasing an EP album with four songs, music video, and then he had to come up with promotion plans and doing all the artwork and all that. His initial plan was to release the album and then just go crazy with the promotions, but he had to shut down a bit because, of course, it's a load of work. And recently, he's been taking care of himself a lot, trying to recover by cooking and spending time with his pet dog. 자, 좋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께서 반려견 치아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미 인스타까지 공부하고 오셨다고 지금. Stephanie's saying, I just went to go check out your Instagram account. Your dog has clean, clean teeth. 어... 좋은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네.
1: He's paying a close attention to his dog's teeth, everyone. So that's good. It's really, really good. 그 윤슬님께서 듣는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이피의 공연이랑 바이닐까지 내주셔가지고. 네. The fans saying they feel very happy to be able to go attend this concert, get that vinyl version of the album, single, digital single, EP album. It's just blessings after blessings. 그 곡을 쓰실 때 제가 알기로는 MP차에도 약간 내향인이라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다고.
0: 집에서 보내는 네. 시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약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 점점 바뀌는데 그래도 제 1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 Yeah, he's a definite introvert, everyone. He loves spending time at home. 그 곡을 쓰는 과정 자체에도 분명히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어디서 보통 이렇게 뭐 앉아서 난 곡을 쓸 거야 하고 들어가신 타입이신지 또는 뭐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원래는 네. 그 영감을 외부에서 많이 받았었거든요. 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좀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고갈되면서 이제 좀 아이디어를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엉덩이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뭐라도 하다 보면 그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서 그냥 대신에 무겁지 않게 뭔가 나는 히트곡을 쓰겠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나오는 것 같고
1: 네.
0: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를 다시 재창조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다가 기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산재해 놓고 그땐 너무 재밌어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수습하는 시간이 이제 보통 편곡이거나 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이렇게 약간 창작은 예술가처럼 하지만
1: 네.
0: 이 뒤에 후반 작업은 편집자거나 과학자거나 이런 공학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의 루틴인 것 같아요.
1: 그게 그 박지영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그 심장이 시작해서 머리로 끝내야 된다. 요거 아닌가? 일맥상통하지 않나?
0: 네, 제가 그렇게 철학적이진 않아서 아무튼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네.
1: Amazing. 아, 그게 근데 진짜 프로듀싱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 혼자 앨범을 진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끝낸다는 게 정말 무거운 작업인데. 훌륭하십니다, 진짜로. He says most of the time he relies on external input. So back in the days, he would gather stories from friends, all these external factors. But one day it kind of ran out. So what he decided to do was just keep a simple log of everything that he sees and feels during his daily life. And he says he starts off the project as an artist. As an artist, he's just going through all these artistic visions and trying to think of everything new and just have a lot of fun puzzling things together. But in the after, the post, when you have to sit down and actually craft these work, he becomes an engineer and he has to pour in a lot of efforts and knowledge and time into making these final products. And that's what he did with the latest album too, A to Z, all by himself. So I'm giving him a round of applause. 대단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올해도 그러면 이제 준비된 앨범들이 좀 더 있네요.
0: 이제 올해도 마음은 이제 내려고
1: 네.
0: 그 일단 마음을 먹어야겠더라고요.
1: 그래서
0: 이제 언제 내겠다.
1: 그 유통 날짜를 먼저 잡으셔야죠.
0: 네, 그래 왔습니다. 마감에 네. 쫓기는 네, 사람처럼
1: 네.
0: 이렇게 질러놓고 이제 내가 그 수습하는 그러면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1: 최고의 영감이죠. 마감일을.
0: 네, 네. 마감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Okay, he's saying he plans to release another album this year, but he says it might be a better idea to set a deadline. Either choosing out the release date with distributors and everything so that he can actually work on time. 그 마감일 빨리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기대가 되네요. 바로 다음 앨범도.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upcoming albums indeed. 자, 좋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지금 보내드리기 전에 해보고 싶은데 초반에 이제 음악에 뛰어들기 전 사실 전공도 좀 궁금하고요.
0: 네네네네.
1: 뭘 공부하셨는지도 그리고 음악에 네. 처음에 뛰어든 계기도 좀 되게 궁금해요, 사실.
0: 원래는 네. 이제 어릴 때 네. 그 제가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1: 어디
0: 그 전남 쪽 사람이라서.
1: 아.
0: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을 때는
1: 네.
0: 그냥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을 좀 하면 그냥 일반 학교에 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체능이란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곳이라서
1: 네.
0: 그냥 점수 맞춰서 그냥 그냥 학교 그냥 근처에 가고 그 전에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1: 네.
0: 그렇게 딱 학교를 갔고요.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책을 들여다보는 순간
1: 네.
0: 이걸 그냥 어줍지 않게 해서는
1: 네.
0: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휴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막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막 그렇게 딱 떠돌다가
1: 네.
0: 막 발라더도 되고 싶어 했고 뭔가 그 노래를 하는 거가 계속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1: 그쵸.
0: 음악으로 뭔가 그 특히 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만 하시는 분들은 뭔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끌어주지
1: 너무 어렵습니다. 에.
0: 그래서 중간에 내가 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계속 그때는 유튜브가 거의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자기의 중요한 그 작업 노하우들을 그냥 다 풀어주셨었어요.
1: 아~
0: 너무 재밌으니까
1: 네.
0: 라이브 방송에 나 이거 네. 써 막 나 이거 이렇게 했어
1: 이렇게 하면 돼.
0: 네 대신에 저한테 큰 장벽은 영어였죠.
1: 아~
0: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막도 없었을 때니까 네. 제 주변에 영어 잘하는 친구를 앉혀서 번역을 시키면서
1: 그렇게 한땀 한땀 배웠다.
0: 네, 한땀 한땀 그렇게
1: 와~
0: 하면서 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전 멤버 친구를 만나서 네. 같이 곡을 만들고 많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딱 시작을 해서 이제 그냥 유통하려고 이제 유통사에 알아보고
1: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네, 커리어가 그냥 시작된 거예요?
0: 네, 막 뭐 모른 채로 그냥 쭉쭉쭉 그냥.
1: 아 근데 이런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특히나 그 인디 쪽에 이런 계보가 있는데 그 끝판왕이 10cm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딱 그 뒤를 잇는 또 일사이로지 않나
0: 네, 네.
1: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네. 진짜로 How he entered the music scene everyone He grew up in 전라남도 Southern 전라 province And at the time he just enjoyed singing But just by enjoying singing He cannot really major or go to like an arts college When you're located outside of Seoul He said at the time So what he did He entered college He found out that this is not really the right thing for him So he decided to just take a leave of absence Take a semester off Come to Seoul City and just knock on doors, taking vocal lessons, entering academies. And he found that just by singing, there's not much opportunities out there. So what he wanted to do was to start writing songs. And at the time, it was the season where YT was suddenly trending. And there were many free tutorials of foreigners teaching how to make music. And he learned it off. One by one, and he had a friend helping him out with translating these information. And then he met his former member, and then made songs together, put it up, found distributors, and that's how 1415 came to be. And this legacy of indie bands is just incredible. I'm saying very similar 선배 senior who took the very similar path would have to be 10cm, 10cm, as you guys all know. 자,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0: 네, 벌써.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
1: 그래서 뭐 1분도 안 남았는데
0: 네.
1: 저희 보내드리기 전에 카메라 보시면서
0: 네.
1: 뭐 앞으로의 네, 활동 네. 계획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일사유로였고요. 이제 남은 그 올해 연말에도 앨범과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이렇게 열심히 좀 신이 난 자세로 다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들어봐 주시고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 Alright, everyone. That was 일사이로 주성근 saying he really had a lot of fun today. Also, he has several more albums ready to be released, and this is going to take place at the end of the year. So please go ahead, check out his Instagram, his social, support him. And he says from now on, he'll be bringing forward this rookie mindset, and he'll try his best to communicate via music.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하시네요. Many people saying thank you for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저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바이바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We're gonna let you off with the final tune, Trouble by 141415. The archive,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 Ung, writer A. John, and your DJ Johan Lee. And today we were blessed by 141415. 같이 바이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0: bye-bye. Bye-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It's the moment y'all been waiting for. It's time for Me Chew Up. Let me introduce today's guest, as she's an artist who brings unfamiliar ideas to life through a unique sound. We are joined by the singer-songwriter Other. 자, 오늘 나오신 분이죠. 낯선 상상을 독특한 사운드로 현실에 펼쳐내는 아티스트 아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너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아더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0: Wow, she sounds like a veteran already.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rough the show.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와주셔가지고 좀 반겨주고 계시는데
1: 네.
0: 뼈오돌님이 너무 귀여워요. You're so cute.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예.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오랜만에 너무 라디오를 예. 나와서 너무 좀 떨리는데 예. 이제 그 오랜만에 나오는 라디오를 라디오 오너스 선배님과 이제 함께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영광입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아, so she said it's kind of a nerve-wracking moment for me because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time I appeared on a radio show, but it's good to be on Radiness along with 선배님. That means me. Mm-hmm.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to 뼈오돌 is what she said at the beginning. And Pepe says 아더님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Hey, good to see you. Good to see you. And Pop says 아더님 어서 오세요. Welcome, Other.
1: 감사합니다. 아들입니다.
0: Alright,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메시지 보내는 거 잊어버리셨다면 지금도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저희 오피셜 웹사이트 www.arirang.com에 메시지 보드로 가시면 아더님께 직접 메시지를 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lright, with that, I'm going to briefly introduce who she is. So her stage name is Other. It's spelled 0-T-H-E-R. Her legal name is 정진화. Mm-hmm. She was born in the year of 1998. She's currently 29 years old in Korean age. Debuted on July 15th, 2026. And her MBTI is INFP. Like, seriously, are you an I? I you?
1: 네.
0: She doesn't seem like seem introverted to me though. 아니 전혀 아, 내향적이지 않아 보이시는데.
1: 정말요?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 사회성이.
0: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thank you so much for trying to be an extroverted person at least during the show. And she's a highly talented artist who created all of the songs on her full-length album herself. 자 이제 아더씨 프로필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본명은 정진화님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1998년생, 한국 나이로 29, 데뷔는 올해 7월 15일이고요. 그리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MBTI가 INFP. 라고 하세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 그만큼 응원 많이 해주셔야겠죠.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아더님.
1: 네.
0: 이거 말고도 이제 아더님에 대해서 알아볼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1: 네. 저 아주 양파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0: Alright, well thank you 네. so much. I'm an onion-like person. The more you peel, the more you find out about me. And there's a lot of interesting stories about me. So yeah, let's take some time to get to learn about her. So let's go back to the first time. When did you first get inspired to become a musician? 처음에 그러면 어쩌다가 음악이 좀 흥미로운데 하고 느끼셨나요?
1: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네. 제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CD를 그 장르를 불문하고 이제 올드 팝송도 포함해서 이제 한국 대중가요, K-pop 7080 뭐 락 모든 장르를 틀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영향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래를 좀 불러 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 음악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0: Wow, turns out she's from a musical family. She said according to her, her mom used to be a huge music enthusiast and used to stream all sorts of music from pop music to old school K-pop songs. And she naturally got the influence, got into singing at the age of 그때가 몇 살이었죠?
1: 아, 그때가 아무래도 초등학생 때?
0: Oh, man, 네. she was in elementary school. That's so cute. 그러면 그때 약간 부르던 노래들 좀 기억나시나요? Do you still remember the songs you used to sing?
1: 제가 불렀던 노래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이제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이제 리처드 막스의 네. Now and Forever라는 노래도 있고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문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이제 휘파람이라는 노래도 있고 네, 기억나는 거는 네, 더 많지만 이렇게 일단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Well, I don't exactly remember the songs that I used to sing as a kid, but two songs are really enjoyed by my mom. The first one is by Richard Marx called Now and Forever, was 네. it? And the second song was 이문세's song called 휘파람, translates to whistle.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약간, so I believe at the beginning phase of your career is more of a hobby to you. 약간 취미같이 네.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다가
1: 네.
0: 어느 타이밍에 네. 딱 이것이 나의 길이다 하고 느끼셨나요? So when did you decide to become a musician?
1: 제가 초등학생 때는 조금 더 발랄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항상 노래방을 갔습니다.
0: 오.
1: 그때는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또 한 시간씩 하는 노래방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한 시간 동안 거의 제가 마이크를 잘 안 놔서 조금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마이크를 쥐어잡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 이거 재밌는데? 그리고 또 주말마다 이제 가족끼리 노래 방송에서 네. 노래하는 가수분들을 보고 노래방이 아니라 나도 공연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포부가 남달랐네요, 정말로.
1: 네, 포부가 남달랐죠.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I really like the gesture she's
1: yeah.
0: got. So, turns out she was a pretty playful person as a kid. She used to go to this old school 노래방 along with her friends and exchanging microphones from songs to songs. She found it very interesting. And she started watching music show along with her family members and looking at all those singers appearing on the stage. She thought to herself, well, I would like to be one of those people. And ta-da, we are looking at the result.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결과를 보고 있네요.
1: 맞습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음악을 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어떤 좀 과정이 있었나요?
1: 일단은 네. 제가 춤과 노래를 네. 배우고 싶다고 이제 네. 아버님께 오. 끈질긴 설득을 했죠.
0: 처음에는 약간 좀 그렇게 서포팅 하진 않으셨나 봐요.
1: 네, 어쨌든 네. 이 길이
0: 네.
1: 쉬운 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걱정하는 마음에서 네. 계속 고려를 해봐라 하는 쪽이었죠, 아버님은. 그렇지만 저는 고집을 잘 꺾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멋집니다.
1: 네, 중요한 거 네.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네.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실용음악학원 네. 같은 학원에서 이제 춤과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멋져다 보니 뭐 오디션 프로도 나가게 되고 막 뭣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정말 좋은 기회로 제가 회사를 들어가게 되죠.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막 트레이닝 받고 하다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0: 에.
1: 싶어서 나와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렇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0: 와, 대단하다, 진짜. So she said, when I started taking things seriously, I wanted to learn how to dance and sing. So I tried persuading my dad, who was against my dream as a musician, saying it's not an easy path. But she eventually broke through and she applied to what we call the Applied Music Academy, 실용음악학원. And she learned dance and music through the academy. And after that, she went to an audition show, got signed to a record label as a trainee. But she thought that wasn't the path that she wanted to walk. So she left the record label, entered college. And after that, ta-da.
1: ta-da.
0: Ta-da. That explains everything. That's a magical word, mm-hmm. by the way. 그러면 지금도 회사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So you recently got signed to a record label. What's the name of the company? 그 회사는 이름이 뭔가요?
1: 아, 어노드라고 합니다.
0: 진짜 어노드. 멋있어요. 진짜로. It's got such a cool name. It's called 어노드 Entertainment or Records?
1: Entertainment.
0: Entertainment yeah. it is. So how did that happen? 어떻게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1: 제가 이제 대표님이랑은 네. 원래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네. 제가 이제 대표님께 부족하지만 이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오. 계속 스케치를 오. 일주일에 거의 한 곡씩, 두 곡씩 이게 업 제 나름대로 이제 어필을 한 거죠.
0: 와.
1: 그러다가 이제 언니 아니 뭐지 대표님께서 좀 저를 이제 키워보고 싶다는 네. 마음이 생기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성공해보자.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0: 진짜 멋있다. 완전 서포티브하네요.
1: 대표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인 거죠.
0: 와 정말 멋지는 대표님을 잘 만나셨어요.
1: 맞습니다.
0: So turns out that she and the founder of her record label goes way back. She's been constantly sending the demos or the draft versions of her songs to him, and he later thought it was impressive and offered her a seat at the table and the label. And yeah, that's why she released her first full-length album after all that happened.
2: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하셨어요.
1: 맞습니다.
2: 정규 앨범은 또 이름이 뭔가요?
1: 정규 앨범은 The Other Side라는 노래.
0: It's 제목. called The Other Side.
1: 네.
0: But guys, be careful with the spelling of it. It's the with the other side with zero, not the letter O. Anyway, the impressive thing about this album is that you created this album yourself.
2: 이게 진짜로 대단한 게 직접 다 작업하셨어요.
1: 맞습니다.
2: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 네, 일단 트랙이 굉장히 많죠. 8 트랙이죠.
1: 맞습니다.
0: So it consists of 8 tracks total.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tracks? 그러면 어떤 트랙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제목들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히 말씀드리자면 네. 1번은 Blooming.
0: Okay.
1: 2번은 What the Hell.
0: Wow, that's a very, very strong name.
1: 네, 그리고 3번은 이상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오케이.
1: Okay. 4번은 Set Go.
0: 오케이. Okay.
1: 그리고 5번은 Stay.
0: 오케이. Okay.
1: 그리고 6번은 낭떠러지. 7번은 PMMY. 8번은 랩소디. 이렇게 8 곡입니다.
0: Alright, so the first track is called Blooming, second track is called What the... It's a title track. And the last track, and the third track is 이상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ranslates to Welcome to the Strange World. Track number 4 is Set to Go. Track number 5 being Stay. The next one, 낭떠러지, translates to Cliff. PMMY as the 7th track. Pretty Mess, My Youth. And the last one, Rhapsody. So, what's your favorite song from this album? 그럼 이 앨범에서 제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은 뭐예요?
1: 아... 너무 어려운데?
0: I just asked what her most attached track is from this album.
1: 제 생각엔 아무래도 네. 마지막 곡인 랩소디가 저에게 의미를 가장
0: okay.
1: 많이 준 okay. 앨범인 것 같습니다.
0: Okay, the last track, Rhapsody, is a song that has a special place in our heart. First off, what kind of song is it? 어떤 노래인가요, Rhapsody는?
1: Rhapsody는 이제 이 모든 여정을 겪고 나는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겠다. 예전에는 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용기를 얻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저인 거죠. 현재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지금의 대표님을 만나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 랩소디야말로 저 지금의 저를 얘기해주고 있다.
0: 네.
1: 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Okay, so the last track, Rhapsody, is a song that describes her the best. It's all about her gaining courage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she had to go through in her career. Finally, meeting up with the founder of her record label and mainly talking about herself. Well, thank you so much.
2: 그러면 두 번째 트랙은 어떤 게 조금 이제 좀 애착을 가지고 계시나요?
1: 두 번째 곡은 아무래도 이... 세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0: 네?
1: 이 곳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의 감정을 담은 곡이거든요.
0: 오케이.
1: 네, 그렇다 보니 너무 화려하고 네? 너무 멋지신 분들만 제 눈앞에 있는 것 같고
0: 네?
1: 너무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설레고 그거와 다르게 내가 또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혼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담은 곡이기 때문에 가장 설레고 밝은 감정을 담은 곡이라 타이틀이라고 적었습니다.
0: Okay. Well, she just explained about the title track, the second track, I mean, called What the...
2: Yeah, hell. it's about the first impression she had on the industry. She described how confused and how nerve-wracking those moments were to encounter all those unfamiliar environment all of a sudden through the song. And she went, what the... Alright,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앨범을 작업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2: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나요? Is there any memorable moments while you were working on the album?
1: 일단은 이 곡을 이 앨범을
2: 네.
1: 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2: 네.
1: 어느 정도 한 적어도 1년 반은 넘었던 것 같아요.
2: 오래 걸렸네요.
1: 네, 그 그렇다 보니 애착이 안 가는 곡들이었고 그리고 제 여정이 담은 만큼 제가 만족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운드적인 면에서도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비도 너무 멋있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이제 멋지신 분과 콜라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2: Okay, well, a lot happened during the progress. And it took a good 1 year and a half working on the album. And I was especially focusing on the sonic characteristic of the album, as in sound. And the second thing that was memorable was she got to record with some of the most amazing musicians in the industry. And speaking of... Well, collaborated musicians, 콜라보하신 뮤지션들 얘기가 나온 김에
1: 네.
2: 세션들 정말 많이 참여하셨다고
1: 맞습니다.
2: 들었어요. So I heard there's a lot of session musicians being involved in this album. So could you give a shout out to them? 약간 shout out 같은 거 좀 가능할까요?
1: 아우, 완전 가능합니다. 일단
2: 이게 제스처가 진짜 제스처가
1: 기타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이라면 yeah. 모르실 수 없는 이제 메탈 도사라고
2: yeah?
1: 불리는 이제 도중모 기타리스트
2: 오.
1: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 활동도 하시고 슈게이징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이해도가 깊으신 이제 이아직님이라고 또
2: 이아직
1: 네, 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네. 예술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2: 오.
1: 그리고 또 되게 메이저하고 너무나 세션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녹찬님
2: 오.
1: 그리고 제 대학교 동기도 참여를 했고요.
2: 의미가
1: 정매라고.
2: 깊었네요.
1: 네, 제 첫 합주를 함께한 기타 친구거든요.
2: 와.
1: 그래서 그 친구 정매 그리고 지환 씨까지
2: 네.
1: 그리고 세투고에서
2: 네.
1: 이제 세트곡 들어보면 굉장히 믹싱이 좋거든요.
2: 네.
1: 그 믹싱도 이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에 기타를 치고 계시는 이제 홍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께서 제 곡을 믹스를 해주셔가지고 네.
2: 이렇게 되나? 아니 근데 보통 술탄 오브 더 디스코 하면 나잠수 씨가 믹스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네. 또 홍기님도 믹스를 하시는군요.
1: 너무 주변에서 너무 믹싱이 좋다고.
2: 아 그래요?
1: 네. 저도 굉장히 만족했고요.
2: Interesting. 네. Wow. So she just gave a shout out to a couple of people who participated to the album. The first one is the metal guitarist called 도중모.
1: 도중모.
2: 도중모.
1: Yeah.
2: And the second one is the artist who's known with the music based on shoegaze genre called 이아칙. And the third one is 녹차, who is really active as a session player in the mainstream industry. And the next one is 정내. They actually went to the same college. And he's a guitarist that was there when she did her first rehearsal. And the next one is Jihwan. And the mixing for Set to Goal is especially impressive. And it's done by... 홍기
1: 네.
2: from Sultan of the Disco. Anyway,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the title track. 자, 이제 타이틀 트랙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1: 네.
2: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We're gonna listen to the title track and be right back. We have... What the Hell by Other.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What the Hell by Other. Hope you guys enjoyed it. We're getting a lot of positive comments about this song. The first one is from Pyeongdolim. 밴드셋 공연 빨리 끼려주세요.
1: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0: Alright, this person is requesting a concert along with the session players. And 노도임님이 대학 페스티벌에서 듣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hear this song at a college festival.
1: 네.
0: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이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이브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1: 라이브 계획이요? 네. 열심히 이제 계획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어디든지
0: That's the spirit right there.
1: Yeah.
0: So she said, whoever calls me, I'm going to be there because I'm preparing for that day to come. Well,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공연 섭외하시는 분 계시다면 굉장히 후레쉬한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왔습니다. 아더님을 꼭 섭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서 워드카드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1: 맞습니다.
0: 정답을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Alright, let's get to the first sentence. It goes, If you had to describe Other's music in one word, I would say it is this. 아더의 노래를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이것입니다. Let's go!
1: 아더의 노래를 한 단어 소개한다면 Rock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Rock. Well, we're gonna come back to it later. 이따 돌아올게요. The K-pop song I would recommend to international fans is 해외 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K-pop 노래는
1: 추천하고 싶은 K-pop 노래는 샤이니 선배님의 조조라는 노래입니다.
0: That was unexpected, by the way. 이따 꼭 돌아오도록 할게요.
1: 네.
0: Now, on to the next one. The way other people see me is eh. While the way I see myself is eh.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eh. 이고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eh. 이다. Let's go.
1: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포슬. 이고.
0: 포슬? Okay.
1: 포슬?
0: 포슬?
1: 포슬?
0: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포슬 포슬이? 그 포슬포슬이 정확히 성격적으로 어떤 거예요?
1: 성격적으로?
0: 네.
1: 제 입으로 얘기하기.
0: 아, 말씀하셔도 돼요.
1: 아, 좀, 언니, 뭐지, 주변 분들이,
0: 네?
1: 귀엽다고 해주신 편입니다.
0: 아, 귀엽다를 네. 포슬포슬하다 하는구나.
1: 아, 예.
0: Alright, well, thank you. So, 포슬포슬 is an expression we use to describe a person being really cute according to her close on acquaintances. Well, no. thank you. And the next one is?
1: And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노잼이다.
0: Oh, okay. Mm-hmm. A person who's not fun at all. Well, we're going to come back to it later. 이따 돌아오도록 할게요. Before I go on stage, I always think this.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난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Let's go!
1: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나는 하던 대로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해! 라는
0: okay.
1: 생각을 합니다.
0: Okay, 네. do as you prepared, and you're the best on this stage tonight, is what she always thinks before going on the show. Now, on to the next one. The three things I always take with me when I go out there are one, two, and three, except for my phone, wallet, and keys. 외출할 때 꼭 가지고 다니는 세 가지는 one, two, three예요. 단 핸드폰, 지갑, 열쇠 빼고.
1: 외출할 때 꼭 가지고 가는 세 가지는 책과 chewing candy, 그리고 필통입니다.
0: Okay. 네. Well, book and chewing candy. The last one is pencil case. Well, thank 네. you so much. All right, now on to the next one. My favorite movie is this.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이겁니다.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Star is Born.
0: Star is born. Now on to the next one. These days, the thought that I have the most often is this. 요즘 나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1: 요즘 나는 어떻게 하면 재밌어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0: How do I be more fun?
1: 생각...
0: And how do I speak more better? Well, interesting. Okay, 이거 좀 이따 돌아오도록 할게요.
1: 네.
0: To the fans who love my music, I would like to say this.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분들에게 전 이 말을 할 겁니다. Let's go!
1: 내 노래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께 같이 이야기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Let's talk together is what she said. 근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What do you mean by let's talk together?
1: 같이 와서 저는 노래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반응으로 얘기를 하고
0: 오케이.
1: 네, 교류하자.
0: So simply put, come through my show.
1: Yeah.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Now, let's go back to the previous one, actually. 요즘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재밌어질까라고 고민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So you say you're constantly worrying about you being not so much of a fun person. Well, I don't think you have to worry about that. It's because 뼈돌 says, you're the funniest I I've ever met. 아이 중에 제일 웃겨요. 굉장히 충분히 재밌으세요, 진짜.
1: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lright, let's go back to the first one. 자, 이제 아더의 노래를 한 단어로 소개한다면 rock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Alright, so if you were to describe Heather's music in one word, she said, she would say rock. 자, 이건 뭐 딱히 더 말할 것도 없긴 하지만
1: 네.
0: 제일 좋아하는 약간 영향받은 락 뮤지션이 있을까요? Is there any rock musicians who had an influence on you?
1: 제가 지금 가장 닮아가고 싶고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이제 원오크락이라는 일본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락 밴드라고 할 수 있죠.
0: 오.
1: 네, 그분들을 가장 네 좋아하고 영향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kay, the band that I would like to resemble the most is this band from Japan called One Oak Rock. Well, thank you so much. And on to the next one. 자, 해외 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K-pop 노래가 샤이니의 조조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say you would like to recommend Shiny's JoJo to the international fans out there who's listening to K-pop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hy? 왜일까요?
1: 아, 일단 제가 좀 부끄럽지만 가장 먼저...
0: 설마? 그렇군요.
1: 저 약간 자부하기에 조금 부끄럽지만 샤이니 월드였고요.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좋아한 가수가 샤이니였어요. 아이돌.
0: That's really interesting. Quite a contrast between SHINee's music and the music she's been releasing in her career. So she said, I used to be a part of SHINee World. I'm a proud member of it back in the days. 그럼 조조는 다른 노래들과 비교해서 뭐가 특별할까요?
1: 아, 일단 SHINee를 SHINee 선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숨은 띵곡이거든요.
0: 와!
1: 아, 숨기라고 하기엔 조금 유명한 곡이지만
0: 네.
1: 아, 너무 그 감성을 건드리는 네. 그 아이돌 선배님들 이제 정규나 EP 앨범 같은 거 보면은 꼭 숨은 띵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수록곡들 중에서. 근데 조조가 제 기준 가장 좋은 숨은 띵곡.
0: Oh, okay. So every idol groups, they have this at least one 띵곡, 숨은 띵곡, hidden gem or jewelry like song within their albums. And SHINee's case is this song, JoJo. It's a very emotional song that hits you right in the spot. Now, on to the next one. 자,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한번 이걸 해봐야겠어요. 자,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내가 하는 생각이
1: 네.
0: 하던 대로 해. Just do as you practiced. And 다른 거 하나가 너가 여기서 제일 잘해.
1: 네.
0: You're the best tonight.
1: 네.
0: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 Is there a reason why you started thinking that way before going on a stage?
1: 이제 어쨌든 무대도 서본 경험이 있고
0: 네.
1: 또 제 자신을 어딘가에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기운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티스트는 어쨌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설령 내가 부족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당당해버리면 좀 그런 것들이 덜한 느낌? 어쨌든 간에 자신감이 아티스트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0: 네. 진짜 훌륭하네요. So she said, after being exposed to situations where I had to appeal myself to the random audience, I realized I was the only person who can rely on. So to key to achieve that, I thought I needed more confidence. And ever since, I started thinking this before going on stage.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Star is Born이라고 하셨어요.
1: 네.
0: Star is Born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1: 네.
0: 굉장히 유명한 영화니까.
1: 그쵸.
0: 요즘 빠진 영화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current favorite movie then?
1: 아무래도
0: 네.
1: 오디세이.
0: 오디세이? 오케이.
1: 네.
0: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내용 얘기하시면 안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0: Don't spoil anything about this movie, please.
1: 오케이, 오케이.
0: But at least it's good, right? 하지만 굉장한 거죠?
1: 너무나. 그 굉장함을 넘어서 네.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0: 오.
1: 너무 꼭. 진짜 꼭 보셔야
0: 해. Oh man, I'm so gonna look forward to watching that movie. She said it exceeds expectation. It's gonna blow your mind. Well, everyone, if you have, if you didn't watch Odyssey, make sure to hit the nearest theater and watch the movie. All right, with that, we're gonna listen to another song. 자 이제 Set to Go라는 노래 들을 건데요.
1: 네.
0: 아까 말씀해주신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So you said the mixing of this song Set to Go is done really well. Is there any other things you would like to talk about this song? 이 노래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1: 이 노래는 어쨌든 뭐라 해야 되지? 이 노래 만들어진 계기가 잼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0: 너무 재밌었겠다.
1: 진짜로. 이게 제가 프로듀서 친구한테 이 곡은 베이스가 좀 현란했으면 좋겠다. 해서 옆방에 있는 이제 세트고의 또 다른 작곡가 이제 원우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원우 씨랑 이제 세 명이서 어떻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잼으로 정말 단시간 만에 데모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이제 베이스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Wow. All right. So this song was first created while she was jamming with the session players inside a rehearsal studio, and she requested the bass player to come up with a fancy bassline, as fancy as possible, along with the help of Wanu, who was another participating artist for the song.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this song, and we're going to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We have Set to Go by Other. Enjoy.

0: Whew, now that's the kind of song I would like to hear in a live concert that was set to go by Other. And seems a lot of the listeners enjoyed too. Pepe says, "Bass master, the bass is delicious." Meaning the bass line is so good. 아니, 그러면 이 노래는 조금 더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뭔가 어디서 뭐 영감을 받았거나 레퍼런스가 된 그런 게 있나요?
1: 아, 사실 네. 곡에 대한 레퍼런스는 없고 네. 그냥... 오직 그 얘기, 그 생각 하나였어. 베이스가 맛있는 곡을 쓰고 싶다. 근데 어쨌든 이 곡이 8곡 트랙 중에 이 세트고 트랙만 저의 시각이 아니라 네. 타인의 시각에서 쓴 노래거든요.
0: 타인의 시각이요?
1: 그러니까 네. 이 앨범의 컨셉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데 네. 그 1번부터 3번 그리고 5번부터 8번은 다 저의 감정에서 표출된 이야기고 음흠. 그리고 이 4번 트랙의 원래 세트고의 원래 데모 이름이 모자장수였어요.
0: 오케이.
1: 네, 모자장수 저의 시각에서 제 이야기에서의 모자장수의 시각으로 쓰다 보니 음흠. 조금 상상력이 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Interesting.
1: 네.
0: 약간 이게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alright. So this album is inspired by Alice from Wonderland and from track 1 to 3 is related to the emotions that she's been feeling from a first person point of view and from track number 4 to 6 is written from a third person point of view meaning a lot of imaginated stories are involved in creating the song. And about the previous song that we just heard, Set to Go, it's a original title was 모자장수, translates to hat trader, and the only thing she was focused on while writing this song was trying to make the bass guitar stand out the most in it. Well, thank you so much. 약간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게 네. 어떤 건지 약간 좀 추상적으로만 와닿은 상태인데 네. 근데 왠지 누군가 그 질문을 좀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질문들의 네.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1: 네.
0: Al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Next, this one comes from Dello and it says, Your songs often turn difficult or complicated emotions into energetic music. What draws you that contrast? 야, 지금 듣고 있다 보면 아더님의 음악이 약간 어렵거나 좀 복잡한 감정을 에너제틱하게 풀어내는 거를 되게 잘하시는 건데
1: 네.
0: 근데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는 건가요?
1: 아, 저는 MBTI를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INFP가
0: 네?
1: 조금 이제 내면이 시끌시끌하다.
0: Okay.
1: 그렇다 보니 저 혼자 사색도 많이 하고
0: okay.
1: 그리고 제가 독서를 또 좋아합니다.
0: Mm-hmm.
1: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도 얻는 이제 깨달음
0: mm-hmm.
1: 그거를 통해서 주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제 okay. 안에서 제 내면에서
0: okay.
1: 네,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네. So she said, as a person with the MBTI of INFP, we tend to have a very festive mind, meaning there's a lot going on in her mind. And she often gets inspired by reading books or
2: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영감 받는 게 책 말고, 그쵸?
1: 제 안에서 사색.
0: 사색, okay. 네. Meditating or pondering about the thoughts. And 하나가 더 있었나? 아까 영화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니구나, 영화가 아니었나 봐요. Okay.
1: Okay.
0: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179208 saying, Your music blends elements of pop rock, alternative rock, and shoegaze. How do you decide which sounds best express what you want to say in a song?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장르가 섞인 음악을 하고 계세요. 팝락도 있고, 얼터락도 있고, 슈게이즈도 있고. 근데 각 감정마다 네. 어떤 장르를 매칭시킬지는 어떻게 결정을 지으시나요?
1: 아...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1: 네. 저는 노래, 그러니까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하, 네.
1: 전 멜로디보단 가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사,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아요.
0: 네. Okay, well, thank you so much. So she think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a song is the lyrics, and she tends to pair the genres according to the mood or the story of the lyrics. Well,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Kuma, and it says, looking at your photos and music videos, I feel like you explore a wide range of visual styles as well. Are there any artists who have influenced you visually? 자, 그렇다면 비주얼적으로 뭔가 영감을 주는 분도 계실까요?
1: 비주얼적으로요?
0: 예. Yeah.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1: 저는 유니크한 아더로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0: That's the spirit right there. Yeah. So she said, I'm my own being. I'd rather be a unique other.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정규를 내셨잖아요. 네. 그럼 다음 작품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When can we hear your next project? If you don't mind me asking.
1: 저는 최대한 빠르게 이미 사실 작업을 열심히 해놓고 있습니다.
0: 오.
1: 일단 이 모든 곡들을 저는 이 여덟 곡에 너무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이 여덟 곡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 좀 더 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다음 앨범을 준비해서 뿅! 내년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Okay. Alright, thank you so much. So she said, as soon as possible, I've been working on the next project very hard. And meanwhile, I want you guys to take a good amount of time appreciating the 8 tracks that I created for y'all because I put in so much into them. Now, wow, time is running out.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진짜. 그럼 이거 하나만 빨리 합시다. Is there a dream or goal you have for your music? 자, 음악 커리어에서 꿈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dream?
1: 어? 크게 말해도 되나요?
0: 그럼요.
1: 한국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 어디죠?
0: 거기 아닌가요? 그 거기 어디냐? 그 광명에 있는 그
1: 광명?
0: 고척.
1: 아 고척에서 단콤하기.
0: Alright, throw a solo concert at Gocheok Skydome. That's the biggest venue we have in South Korea. And for some reason, I have a feeling she's going to be able to achieve that dream in the future. 꼭 미래에 그 꿈 이루시길 바라고요.
1: 네.
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1: 네, 아더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The Other Side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라디오 온 어스에서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he said, please support me and my music, especially the latest full-length album, The Other Side. And I hope we get to meet again through the show, Radiantness.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for now with this last track by Other called Stay. And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eo, along with tonight's special guest, Other. We're gonna say bye-bye together. 자, 이제 bye-bye 같이 하실 건데요.
1: 네.
0: 3, 2, 1, 하면 bye-bye 해주시면 됩니다. 네. All right, 3, 2, 1, bye-bye!

0: 겠죠?
1: If you're upbeat or your tension is this high from the morning till you go to bed, is what she said. Oh my gosh. All right. Well, then what makes you laugh the most? 그럼 오행자를 가장 웃게 만드는 건 뭔가요?
0: 저를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1: Oh, so what makes 행자 happiest is what she's doing right now, her work. Okay.
0: 강의를 하고 네.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 내가 웃지 않으면 타인을 웃길 수 없으니까요.
1: So lecturing people, and if you don't smile yourself, you can't make other people smile and laugh, right? So she just loves her work, lecturing people, being in front of people, and teaching them through laughter. All right, well, I think we're in for a very fun conversation today, and we'll talk through keywords, all right?
2: 오늘 유쾌한 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2: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0: 그럴까요?
2: 네.
0: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2: 두구두구.
0: 자.
1: Energy.
0: Energy.
1: I can't think of a word that better suits you. Energy.
2: 첫 번째 키워드 에너지인데요. 네. 선생님과 참 잘 어울리는 키워드입니다.
0: 그렇죠?
1: 네. All right. So first of all, what exactly does a laughter therapist do? I'm curious. How do you use laughter to, I guess, cure people?
2: 먼저 웃음 치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웃음 치료사는 웃음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1: So a laughter therapist basically uses laughter to cure people's mind and body.
0: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1: 그렇죠. You become happy when you laugh.
0: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웃으려면 어색해요.
1: 맞아요. But it's awkward when you want to smile, laugh alone, right?
0: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1: People might think you're a little weird, off.
0: 그래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 So as a therapist, she helps other people to laugh. She laughs with them, smiles with them. And helps them to treat themselves, cure themselves through laughter like this. Well, what first led you to laughter therapy then?
2: 그럼 어떤 계기로 웃음 치료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0: 한 거의 20년 전에 갑자기 이제 스피치를 배웠어요.
1: Oh, so 20 years ago, 행자 learned speech.
0: 영업을 좀 잘하고 싶어서 스피치를 배웠는데 그때 나도 강사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올라온 거죠.
1: So she wanted to be better at sales, and that is why she learned speech. But as she learned that, she wanted to lecture people. She felt that urge in herself.
0: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 대학을 들어가고 네. 웃음 치료를 시작했어요.
1: Oh, so that's when she entered university again and started learning laughter therapy. And here she is now working as a laughter therapist. Amazing. Well, since becoming a laughter therapist then, 행자, what's the biggest change you've noticed?
2: 웃음 치료를 시작한 뒤 스스로 체감한 가장 큰 변화는 뭐였을까요?
0: 가장 큰 변화는 네. 제가 행복해졌어요.
1: Oh, the biggest change was that she became happy.
0: 제가 행복해지니까 네. 그 행복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에 타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죠.
1: And because 행자 became happy herself, that positive, bright energy was spreading to the people around her as well.
2: 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에너지 전파해 주세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All right, I hope she continues to spread that to everybody around her. Now, I imagine some people come to you struggling with depression or something really sad, like deep sadness, saying they've almost forgotten how to laugh. How do you help them find laughter again?
2: 우울증이나 깊은 슬픔 때문에 웃는 법 자체를 네. 잊어버렸다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2: 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웃음의 물꼬를 어떻게 터주시는지 궁금해요.
0: 그런 분들에게는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1: 네.
0: 그렇지만 단계별로 서서히 스며들게 해드려요.
1: 단계별로. So for those people, you can't just make them laugh from the beginning. It's going to be really awkward and really difficult for them. So you go step by step and make sure that it happens naturally.
0: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네. 시작합니다.
1: So you have to recognize that they can't laugh. It's not easy for them to laugh at this moment.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Inseng Life by Ryu Gae-young. Now, before we jump into our next keyword, I've got a quick announcement for you all. Talk Talk Korea 2026, the global content contest, is now open. Share your My First K-Culture moment through video, photo book, drawing, or illustration, and even writing. With a total prize of $26,400, the best entry across all four categories will receiv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So join Talk Talk Korea 2026 right now. And we have crunchers tuning in with lots of comments. Let me share a few. Song Chanun is saying, Wow, 대한민국의 웃음 아이콘, 우행자 교수님,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칩니다. So the laughter icon of Korea, thanks to you, we are full of laughter today. 행복 힐링 TV is saying, 우행자 교수님, 이제 전 세계로 K-웃음을 전파하게 되었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우행자 is now spreading K-laughter to the world now, which is great. And we have 조현정 TV, 긍정의 네. 힘, saying,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잘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chant. So she repeated that chant, 우행자 said, people who do well because they think of doing well. And Benny is saying, wow, clap. 홍보성 is also saying, 우행자 교수님 팬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말씀드리면서 위로받습니다. A fan of yours.
1: Oh, 감사합니다.
0: Getting healed through 네. your words. Thank you so much. All right, let's now open the second keyword.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네.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1: 와.
0: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Yes.
1: 네.
0: Now, when a conversation has stalled and I guess things become a little awkward, do you have any tricks for lowering the other person's guard and reconnecting with them, perhaps?
2: 대화가 꽉 막혀서 냉랭한 분위기일 때 웃음치료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좀 사르르 풀고 또 마음을 연결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1: 아, 있습니다.
0: 아, 뭔가요? What is it?
1: 강의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0: 네. Okay, so it's something that she uses a lot in her lectures.
1: 짝꿍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기.
0: Saying hello to your partner, but while smiling.
1: 네. 그래서 일단 짝꿍의 눈을 바라보게 합니다.
0: 네. Stare at their eyes of the partner.
1: 그리고 짝꿍을 딱 바라보니까 내 짝꿍이 잘될 사람처럼 보여요? 좀 찌질하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요.
0: You look into their eyes and ask, Do you think my partner looks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in the future or not so well?
1: 네. 그리고 얘기해. 돈도 안 드니까 잘될 사람처럼 보인다고 얘기해 주라고.
0: And you tell them, please say the first one. Oh. You look like someone who will do well and succeed because it doesn't cost a penny, right?
1: 그래서 잘될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
0: 아, 긍정적인 언어로.
1: 네. 네.
0: And you ask them, do you feel good or even better or best meeting someone who will succeed in the future?
1: 그러면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하고 내 짝꿍이 잘될 것 같은 만큼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0: And she says, laugh at your partner to the extent you think that person will do well in the future. Did you get that?
1: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네. She will show us.
1: 잘될 사람을 만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0: Okay. So what she just said is, because I met someone who will be doing well in the future, it's such an honor for me, is what she said.
1: 이렇게 웃다 보면 네. 처음에 만날 때는 약간 경계심을 갖고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웃다 보면 그 긴장감이 풀어져요.
0: 그렇죠. In the beginning, if you laugh, it could be a little awkward. People might still have their guards on. But if you keep laughing like this, you will feel comfortable and that tension will eventually go down. So try using it when the situation is a little awkward with someone or not. Okay? So
1: 아니,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래서
0: 네네,
1: 저는
0: 말씀하세요.
1: 그 웃음은 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도구라고 합니다.
2: So what Hengja said is laughter is something, a tool that opens the mind or the heart of the other person.
1: 그래서 웃음은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2: So laughter is humanities is how they express it. 아, 좋습니다. 근데 small talk and breaking the ice are something that Koreans find very difficult. What's your secret to quickly connecting with someone you've first met?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small talk이나 ice breaking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벽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비결이 있나요?
1: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위해서 웃자.
2: 아, 네네네. So what she thinks is you smile and laugh not for the other person but just for yourself.
1: 그래서 타인을 웃기기 전에 나를 웃겨라.
2: So before making the other person smile or laugh, make yourself smile and laugh first.
1: 그랬을 때 내가 네. 웃으면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고 상대도 마음을 열고 벽을 허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2: 네. That way you can put the guard down of the other person and you can approach them closer and let them open up to you easily.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Some people listening right now might think I have to be funny if I want them to open up to me. But what if you're just not naturally funny?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누군가를 웃기거나 유머를 가져야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유머 감각이 없거나 웃기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 더 힘들죠.
2: Don't force yourself to make the other person laugh.
1: 스스로 내 안에서 기분 좋은 거, 웃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2: Find within yourself that will make yourself smile and laugh first.
1: 그리고 상대에게서도 이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자꾸 칭찬을 해주는 거죠.
2: And instead of looking at negative things in the other person, try to discover positive things and compliment them continuously.
1: 칭찬받았을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2: 네. So when you receive a compliment, you always feel good, right? No one will feel bad about that. And compliments even make whales dance is an expression, a common expression. So continue to give positive compliments to the other person. All right, well, have you ever seen people whose relationships had completely broken down reconnect through laughter therapy then?
0: 선생님의 웃음 치료와 코칭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됐던 분들이 다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을까요?
1: 엄마와 딸이 가족끼리가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2: Family relationships are always quite difficult.
1: 네. 저도 저희 딸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2: Even Hengja is not that close to her daughter.
1: 그런데 그 저의 수업을 통해서 엄마와 딸이 같이 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2: 아, 네네. And so this pair of mother and daughter, they came to Hengja's lecture and took her class.
1: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내면을 표현하게 돼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2: And they naturally expressed themselves and got to understand them better, each other better.
1: 그러면서 많이 웃게 되다 보니까 네. 그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2: And they laughed a lot during the class as well. And this eventually helped heal their relationship, which is great. If you're going through any relationship problems, I guess you have to go find Hengja. All right. Well, could you teach us one simple thing we could say to a tired family or even friend today that might put a smile on their face?
0: 오늘 하루 지친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건넬 쓸 때 웃음을 짓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전수 부탁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2: 그렇죠. So everybody, if you're a human being, you want to be appreciated, respected, and loved.
1: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인정해주는 말, 오늘 애썼어, 잘했어,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2: 아, 네. And you can make the other person feel good if you express or say words that show appreciation, respect, and love. You did well. You did a great job. Keep going. That sort of encouraging words.
1: 그런데 네. 타인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해주지만 네. 내가 스스로 나에게도 해주면 참 좋아요.
2: But not only to others, but say these words to yourself as well.
1: 그래서 저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2: 네.
1: 그럴 때 사랑하는 행자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아, 네.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애썼어. 네 정말 잘했어. 때로는 힘든 감정도 인정해주는 것.
2: We call this the self-talk. Call yourself like Jihee or Hengja, yourself, your name, and tell yourself, oh, you did a great job. It was a hard day, but you still fought through and keep going. Those words of encouragement, loving words for yourself as well. Okay? Mm-hmm. All right. Well, I hope you do that to your friends, family, and yourself today. And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keyword, we will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in fact. Here is 여름아 부탁해, Please, Summer by 볼빨간 사춘기, 볼4.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and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with our tiniest stage. And today we have the very talented up and rising artist, Isan,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까이, 마이크는 가까이. 일단은 말할 때는, 예.
1: 네네.
0: 토크할 때는, 네. 소개해 주세요.
1: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산입니다. Hola chicos, soy Isan. Mucho gusto.
0: There we go.
1: 네.
0: Okay. So he does speak Spanish, and so during the song break, I asked him if he could say hi in Spanish as well. So, Isan, welcome to the program. Isan, 어서 와요.
1: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정확히 이제 우승을 하고 네네. 오늘까지 며칠 정도 지난 거예요?
1: 이제.

0: I don't know where I am. I don't know what I'm doing. It's kind of all up in the air. We are going to get to know him just a little bit. 자, 이산 씨는 뭐 우리 K-pop에는 처음이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이 목요일 코너를 처음 올 때는 이 프로필을 다시 한번 팩트체크하는 날이 이제 좀 코너가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회사에서도 관리를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으로도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간혹 오타 또는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살짝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네. 페루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처음부터
0: 자 이래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해요. 자 페루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혼혈이죠?
1: 네 혼혈입니다.
0: 어디 어디?
1: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페루입니다.
0: 오케이 자 저도 혼혈이라서 이거 자주 고쳐게 되더라고요. 네. Okay, his mom is Peruvian, his dad is Korean. All of us halfies always have to fix this. So make sure that you guys know that. And he was not born in Peru. Okay, so 연도까지는 알려주실 필요는 없는데 생일은 알면 좋으니까.
1: 생일이요?
0: 아, 팬분들이나 이렇게 좀 생일 알면 좋으니까.
1: 11월 7일입니다.
0: 11월 7일. 네. Okay. 자, 그러면 그런 뭐 zodiac sign 이렇게 약간 별자리나 뭐 이 MBTI, 뭐 혈액 어떤 걸 좀 더 믿어요?
1: 사실 이게 제가 MBTI를 잘 안 믿는 편이긴 한데
0: okay.
1: 제가 검사해보니까 일단 INTP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0: Okay, INTP.
1: 근데 INTP가 또 MBTI 잘 안 믿는 MBTI라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참 묘합니다.
0: 네. Okay, so his birthday is in November and I was asking him, are you a zodiac sign person? Are you an MBTI person? Are you a blood type person? He's like, I don't believe in MBTIs, but I did do the test and I did come back out with INTP, but it apparently says that a lot of INTPs don't believe in the MBTI setup as well. So it's kind of interesting. 이거 봐요. 또 그 스페인어 하니까 지금 스페인어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1: 아이고 큰일 났네.
0: 저로 채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So it looks like there's a lot of Spanish coming in and I should have given him the chat because I haven't read Spanish in way too long.
1: Puedo un poco de español.
0: Okay, he only speaks. Okay, I understand that. He only speaks a little bit of Spanish.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Oh.
1: Estudio todos los días, pero...
0: So, no lo sé. 그럼 집에서는?
1: 네?
0: 엄마랑?
1: 아, 이제 작년까지는 그 본가에서 살 때까지는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는 거의 스페인어만 한 7, 80% 섞어서 쓰시고 저는 이제 이거를 아라는 듣는데 말은 이제 말은 또 다르더라고요. 페루에서 조금 살 때는 그래도 말도 좀 됐는데 uh-huh. 이제 페루에 못 간 지 10년이 거의 넘어가다 보니까 또 solamente escuchar. Escucho. 네. 뭐 이렇게 간단한 일상에서 하시는 말씀은 거의 다 알아듣고
0: 네네.
1: 이런 단어들도 머릿속으로 있는데 uh-huh. 그래서 그때 막 페루 대사관 분들도 만나서 그런 행사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어요. 막 영어도 하시고 알아들어요. 말 예. 네. 말하는 건 또 다르네.
0: 네. Okay. So his mom uses Spanish at home. But she also speaks Korean as well. And so he understands her, and like he's met up with representatives from Peru and stuff like that here in Korea, and there was like this big old ordeal, and he understands everything that they say. Speaking is a completely different situation. He says that, you know, when he was living in Peru for a little bit, like, you know, because he was there, he was able to speak a little bit more, but yeah, he was having a little problem with trying to bring back the words. He has them in his head, but it's hard for him to kind of get them out. Anyways, so we do have to talk about the show. You are on the program The Scout, so I need to ask how you even started getting into the program. 이제 최근에 이제 더 스카우트를 우승을 하셨는데
1: 네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사실 이런 경연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데뷔를 하는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하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그 하드 트레이닝을 카메라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주 이제 무대도 계속 서야 되고 뭔가 좀 긴장 상태가 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지원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0: 나 원래 이제 음악을 계속 하고 있는 지망생이었고, 근데 원래 혼자서 그냥 이렇게 저만의 음악만 계속 하다가, 근데 이제 세상에도 저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고 막 SNS 같은데 커버 영상도 올리고 싶고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근데 그냥 막연하게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고치기, 계속 수정하고 올렸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내리고, 그냥 그런 대중의 그 시선과 그게 막연하게 그좀 두렵고 이래서 계속 미루다가, 아, 그 더스카웃에서 먼저 오디션 제의가 왔었을 때는 이제는 조금 미룰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오디션에서 잘 돼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었죠.
1: Okay, so he was doing music by himself. And he wanted to do a lot of covers. He wanted to, make his own social media account to promote himself and stuff like that. But he's a little bit of a perfectionist, I can tell. Because he was like, oh, I don't, I'm like, I want to, but I don't. It's like he doesn't like this about the cover. Like, there's these little nicks and pieces that he was just like dissecting way too much. And so it looks like the program reached out to him first, and he was like, okay, I can't push this anymore. Like, this is my calling. Like, I have to do something about my music now. And yeah, he was able to get some pretty good results. Now, being on the show, was there any maybe like hope after you got through the first hurdle of auditions that maybe I might get to like this point in the audition? 자 이제 뭐 이렇게 몇차 하고 이제 뭐또 녹화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
0: 네네.
1: 절차 스스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고 나면 난한 어디까지 가겠다 좀 예상을 한번 정도 스쳐간 적 있었나요?
0: 아, 일단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상위권을 예상을 못 했었어요. 일단 이게 그 방송 포맷 자체가 약간 그 스타 리본, 뭐 이렇게 스타스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재데뷔, 그한 번쯤 도전을 해봤지만 잘안 됐던 분들의 재데뷔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저 외에 대부분의 다른 뮤즈 형분들은 이미 약간 거의 연예인이신 거예요, 제
1: 그렇죠.
0: 눈에는.
1: 경력, 어.
0: 네, 너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다 멋있으시고 무대 경험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더스카웃이 첫 방송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의상이라든지 저뭐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노래만 했지. 그래서 그때는 압도당해서 아, 전혀 상위권 예상 못했는데, 근데 이제 2차 경연 할 때쯤에 그 문자 투표 있잖아요. 그 문자 투표에서 이제 페루 분들이 많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순위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차 경연 본그 현장 투표에서도 제가 조금 순위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좀, 해볼 만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때 okay, wow. So he says that the concept of the program, if you guys never watched it, was kind of like a re-debut for a lot of the celebrities and like for the other contestants as well. And this was his first broadcast ever. So for him, when he was looking at some of the other contestants, he was already seeing celebrities like in his eyes. They're like, oh my God, these are so many stars. And they like have been on stage before, they've experienced their career before and that. But this is his first time being on television. So for him, he was like, no, I'm not even gonna get into the higher rankings. But when they first started opening the messages and the voting, especially for messages, a lot of Peruvians showed up. And they showed a lot of passion, so he was able to get pretty high numbers in a lot of those votes. And he was like, oh, maybe.
0: Maybe.
1: Despite everybody being so fabulous, like, maybe I might have a chance to do this. We're gonna try to ease the kind of nerves that you might be having. 사실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여기를 올 때쯤이면 좀 여기 라디오도 처음이신 분들도 많고 해서 긴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좀 몸을 좀 풀기 위한 좀 밸런스 질문?
0: 밸런스, 네.
1: 좀 약간 좀 긴장도 좀풀겸 긴장 안 되셨잖아요, 지금.
0: 네, 괜찮은 것
1: 어,
0: 같습니다.
1: 그죠?
0: 네. 그래도
1: He's not nervous, but just to loosen him up just a little bit more. 자, 작곡이나 작사 중에서 천재를 어떤 거를 듣고 싶으세요? 작곡 천재, 작사 천재. 3, 2, 1.
0: 작곡이죠.
1: 오,
0: 네.
1: 왜요? 더 어려워요? 아니면 작사가 더 쉬운가요?
2: 아, 뭐,
1: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0: 다 어렵죠. 음악은 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1: 근데 그 중에는 작곡.
0: 그래도 하나만 고른다면 작곡인 것 같아요.
1: 왜요? 어떤 이유로?
0: 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사도 물론 너무 어렵지만 작곡은 저도 작사 작곡도 해보고 자작곡도 몇 번씩 써보고 하는데 작곡은 정말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보컬과 그냥 그 인스트루멘탈 뭐 그 플레이잉을 하는 거랑은 또 작곡은 이제 메이킹이잖아요. 물론 글도 메이킹이지만 저는 작곡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1: 뭔가 약간 작사는 입혀져 있는 틀 안에서 좀 약간 채워놓는 느낌이면 영에서 만들어야 되는 작곡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랄까요?
0: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약간 작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작사가 조금 더 정답이 없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1: 오히려
0: 네, 제가 뭔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그것대로 제 개성이고 제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라면 작곡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작곡에는 뭐 꼭 그 코드를 쓰고 멜로디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디라던가 뭐 믹싱 마스터링이라던가 레코딩이라던가 되게 많은 부분이 있죠.
1: 그렇죠.
0: 아,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1: Okay. So he chose to be a song writer genius and I was like, is it because lyrics are more easier? And he's like, no. Never. He thinks it's just a completely different ordeal. He feels that when it comes to lyrics, it's not because it's easier. It's for him, if he wanted to write lyrics, it's what he wants to say. So it's not necessarily like a set answer, like a book of like, oh, it has to be this way. It can be whatever he wants it to be, which he feels is a little bit easier to navigate. Whereas it becomes to songwriting, it's not just about a melody and chords. It's about the technicalities behind it is what he's now learning to learn. About how to record it, different things that go into it, the instruments that go into it, and all that other technical stuff as well. So for him, there's more layers into songwriting. And so that's a little bit more of a harder one. And he wants to master it better. Okay. 라이브를 지금부터 평생 하실 때마다 인이어가 1초 딜레이 반주 속도 랜덤으로 나와요. 3, 2, 1.
0: 반주 속도 랜덤 하겠습니다.
1: 왜요?
0: 반주 속도 랜덤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주가 뭐 두 배속으로 나올 때도 있고 0.5배속으로 나올 때도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생마 이제 계속 경연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1초 딜레이가 계속 느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갑자기 반주 듣는데 빨라요. 그러다가 잠깐만 느려지는데 잠깐만. 그럼 다시 빨라지는 거죠.
0: 인이어 그냥 인이어 빼고
1: 어떻게 인이어 빼고 바꿀 거예요?
0: 1초 딜레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1: Okay, so he says the random because I was trying to explain to him like think about you being on the show again, like speeds up and slows down and speeds up again. He's like, can I just take my no? I'm just gonna go with the random. 자, 친구 중에 MBTI T인 친구, F인 친구 누구를 더 선호해요? 3, 2, 1.
0: T죠.
1: 응? Spoken like a true
0: 네,
1: T.
0: He wants T friends. 네.
1: 주변에 혹시 너무 T이어서 혹시 막 서운하다, 너무 T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을까요?
0: 아, 저한테요?
1: 본인한테.
0: 꽤
1: 있어요?
0: 아, 네. 그때 이제 좀 학생 때까지는
1: 어머, 진짜요?
0: 네, 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 T도 사실 T 따라 다 많이
1: 맞아요,
0: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아직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T지 않았나 학생 때까지는. 이제는 압니다. 여전히 T긴 하지만 그래도 T여도 할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1: 주변에 F가 좀 있으시군요.
0: 이걸
1: 네, 알려줄 수 있는 F가 주변에 있나 본데요?
0: 네.
1: 지금 F의 길들여지기 프로젝트 약간 이런 거죠.
0: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꽤 주변에 F가 많았고 저는 T였던 것 같습니다.
1: Okay. So he says that up until he was a student, he's like, I feel that I was an untamed T because he was pretty blunt about the way he came across. But he's like, I think I'm getting better at it. And I was like, do you have a lot of F's around you? He's like, I've never thought about it, but I think, come to think of it, I think I do. I think, yeah. So I think his F friends are now starting to like train him into being less like that. Okay. 귀신 이런 거 좋아하세요?
0: 무서운 거 너무 좋아합니다.
1: Oh, you like scary stuff. 자, 귀신이 말은 안 걸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은 안 보이는데 발소리는 들려요? What would you choose?
0: 따라다니는 거.
1: 따라다니는 거요? 네. Okay, so he would rather have a ghost following him around. 혹시 이런 뭐 미신, 귀신 이런 거 믿어요?
0: 아니요, 안 믿어서 아마 잘 보는 게 아닐까요?
1: Okay, okay. So he doesn't really believe in 네. that kind of stuff. Okay, we are actually going to get to know him today as an artist.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him,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오늘 질문이나 메시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 we get a chance to hear you sing live for the first performance, our performance for today. You're going to be playing for us. 노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죠?
0: 이제 더 스카웃 세미파이널 때 불렀던 그리고 제 데뷔곡이 될 널 위한 R&B라는 노래입니다.
1: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0: 네네.
1: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0: 네, okay, 감사합니다.
1: So he needs to get his guitar and everything ready. So we have Isan in the studio for today, and he recently just won a audition program, and yeah, he's going to be singing the song that is going to be his official debut track and the song that he was able to sing during the semifinals, and it is called Your R&B, and he's going to get a chance to sing it for us if he's ready.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1: Okay.
0: 하루 종일 네 이름만 줄 거라고 불러

0: 감사합니다.
1: Bravo, bravo, bravo. We have Eason in the studio and we just got a chance to hear him sing the track of your R&B and I have to get to the bottom of how his voice sounds so good. 저는 이산 씨 그 공연하는 걸 쭉 봤었는데요.
0: 아, 정말요?
1: 그 목소리는 네. 원래 이렇게 타고나게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그 언제 뭐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었던 아니면 뭐 집에서 노래를 불렀었던 뭐 해서 누가 옆에서 목소리 괜찮은데 하고 뭐 언제 이렇게 목소리 좋은 줄 알았어요?
0: 음색에 대한 얘기는 사실 노래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음색에 대한 부분.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제대로 음악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은 게 중학교 3학년 때인 거는 중3? 알지만
1: 오케이, 중3.
0: 근데 그냥 언제부터 노래를 했냐고 하면은 그냥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항상 네, 그냥 일어나면 부르고 mm-hmm. 자기 전에 부르고 mm-hmm. 그런 거라서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 Okay, so he's always been complimented on his tone whenever somebody used to hear him sing. And he really wanted to start being a singer in his third year of junior high. So for the States, if you go to like a four-year high school, that would be like a freshman in high school. But he, like, if you ask, like, when he really started singing, he was singing since he was a kid. Like, ever since he can remember, he was singing every day, all day, as soon as he woke up in the morning. 그러면 어렸을 때 노래를 자주 부르셨는데, 그거는 집에서 음악을 부모님이 좀 자주 틀어놨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따로 그냥 틀어놓고 계속 있었었던 건가요?
0: 그렇죠. 후자죠.
1: 오, 그래요?
0: 네. 저는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 친가 외가 친척 어느 분도 예체능 전공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형제 제 밑에 남동생이 한 명 더 있는데
1: 네네네.
0: 그 친구도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밴드부도 하고 어머. 그러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참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저희 형제가 네.
1: 피는 끓고 있는데 네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
0: 집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틀어두시고 잘 모르겠어요.
1: 그냥, oh, really?
0: 네, 제가 그냥 좋아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 Okay, so I was asking because he said that he listened to music from such a young age. Did like is his parents like really into music? Was it like something like a part of the family? He's like, not really. Both mom and dad's side of the family, like they have no interest in anything into like the arts. But him and his brother are obsessed with music home as well. 그럼 찾아서 들었다는 소리인데 어떤 아티스트들을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나요?
0: 어렸을 때요. 정말 어렸을 때 뭐 팝 쪽은 이제 Imagine Dragons 뭐 이런 밴드도 듣고 국내에는 뭐 혁우, 카더가든 이런 쪽 잔나비, 검정치마 이쪽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Okay.
0: 어렸을 때.
1: Okay, so Imagine Dragons, 혁우, Car the Garden. Yeah, so I can kind of see the type of genre he likes. With the way his voice is. 그러면 톰보이 부르고 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좀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네요.
0: 네네.
1: 좋아하시는 음악 톤이라든지.
0: 네, 톰보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불렀어요.
1: 그래요?
0: 네.
1: 기타뿐만 아니라 피아노도
0: 네.
1: 그거는 설정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 맨 때 쳤던 거.
0: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지금 너무 타고나게 악기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기타는 이제 계속 꾸준히 가져가려고 혼자서도 배우기도 하고
1: okay.
0: 그것도 하긴 했는데
1: okay.
0: 피아노는 사실 어디서 따로 막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악보를 보고 제가 코드를 읽을 줄만 알지 사실 이렇게 제대로 막 치진 못해요. 그래서 피아노맨 때도 어쩌면 비하인드인 게 그 피아노맨 컨셉을 받고 제목이 피아노맨이니까 그럼 내가 피아노맨이 돼서 피아노를 앞에 좀 치면은 멋있겠다 그림이 근데 제가 피아노를 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냥 달달달달 그것만 외운 겁니다. 앞에 그 부분을
1: 오늘 안 물어봤었으면 저는 네. 완전 속았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그것도 보고 이제 기타도 워낙 잘 치시니까 악기 진짜 많이 다룰 줄 아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0: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 다 만져보고 다뤄보긴 했지만
1: 우와.
0: 근데 그 피아노맨 때 인트로만큼을 기본적으로 하진 못해요.
1: 와.
0: 그런 거 하나 하려고 되게 많은 시간을 써서 네, 그런 식으로 피아노 레퍼토리도 쌓았었죠.
1: Oh my goodness. Okay, so he doesn't, he can play the piano. So he can read sheet music. He knows chords. Like he can play certain instruments like that as well. Guitar, he keeps taking lessons and stuff like that as well. Like that's his thing. But for Piano Man, when he did the performance, he was like, okay, since I'm going to be the piano man, I want to sit behind a piano and like really do this. And so he practiced and practiced and practiced. Like he put his whole heart into that performance. So yeah, go show support for it, even though it is past. Okay, so when you decided that you were going to do music, how did that happen?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중3이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중3 때 뭐부터 하셨어요? 기타부터 사신 거예요? 아니면 미디부터 샀어요? 아니면 뭐부터 했어요?
0: 보컬을 이제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1: 네네.
0: 사실 되게 오랫동안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 오케이.
0: 이게 보컬이라는 게 사실 목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이크도 사실 초반에는 살 필요가 없었죠. 무대, 뭐 공연장 이런 데 가면 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합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주실에도 마이크가 있고. 그래서 뭘 사진 않았습니다.
1: 오케이.
0: 저한테는 되게 잘된 행운이었죠.
1: 오케이.
0: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듯했는데 다른 전공 친구들에 비해 저는 인풋이 없었으니까 그냥 방에서 제 목만 가지고 하루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 기타는 이제 생긴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1: 와우.
0: 네. 저희 승철 선배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저의 보물 1호죠.
1: 진짜 보물. 이름 지었어요?
0: 네.
1: 이름 뭐야?
0: 아 부끄러운데 뭐 이름을 여쭤보실 줄 몰랐는데
1: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특히 기타를 네. 하시는 분들은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l right, we have the very talented Isan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getting to know him a little bit more. There's a lot of messages in Spanish, and my goodness, my Spanish is very limited. My, 정말 죄송해요. 제가 스페인어를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Oh, I wish I could give him the chat. Because there's a lot of messages coming in from Peru. Peru 청취자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5: 이렇게.
4: 나중에 어떻게 뭐 이거 캡처해서 보내드려야 되나?
5: 네, 궁금하네요.
4: Okay, we've been talking about him being on the program and all this other fun stuff as well. I've been seeing you doing a lot of radio with your current CEO. 지금 이승철 선배님이랑 라디오 이렇게 계속 이제 투어하고 이랬는데,
5: 네.
4: 그 프로그램을 언급을 할 때 제가 봤던 라디오 중에서 이승철 선배님께서 웬디를 먼저 고르신 게
5: 네.
4: 마음에 많이 담고 계시나 봐요.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5: 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4: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5: 폭풍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저도.
4: 그쵸.
5: 이렇게 막 라디오도 돌고 할 줄. 근데 사실 알았더라도 다시 돌아가도 웬디 선배님 골랐을 것 같습니다.
4: 그렇지 않을까요?
5: 네.
4: 그렇죠.
5: 여기 오늘 승철 선배님 같이 안 오셔가지고 솔직하게.
4: Okay, so if you guys have been watching his radios, he's been doing a lot of radio shows with 이승철. And if you watch the program at the beginning, he chose Wendy to be his mentor. And I guess that 이승철 felt like offended about this because he's a little upset about it. And so he's been talking about it every time they go on radio together. And so he's like, yeah, even if I go back, I'm sorry. It's just because he's not here that I'm saying this, but I'm going to choose Wendy. Okay. Who are you the most starstruck?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송도 많이 긴장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이 멘토분들도 너무나
5: 그쵸.
4: 큰 선배님들이시잖아요.
5: 그쵸.
4: 보자마자 우와 연예인이다 했던
5: 그쵸.
4: 웬디 선배님이셨을까요?
5: 네. 그렇죠.
4: 진짜 네. 대기 시간에도 우와 했던 네.
5: 이게 그 직접 뵙기 전에 사실 그 다른 뮤즈 형들에게 약간의 소문을 들었었어요.
4: 아하.
5: 오늘 누구 누구가 온다.
4: 어허.
5: 그래서

0: 근데 그 이름 중에 누구 있고 누구 계시고 근데 웬디 선배님 계신데 웬디 뭐야? 와우 잘해야겠다. 갑자기 막 자세도 고쳐.
1: 다시 고치고 옷도 고치고
0: 네, 옷도 고치고.
1: 거울도 한번더 보고.
0: 네, 한번 더 보고. 그랬습니다.
1: Okay, so yeah, he definitely says that he was most starstruck by Wendy, and yeah, our listener is saying, Wendy, 선배님, that's very valid, because it's Wendy, exactly. And he's like, so the other contestants were just like, oh yeah, so and so's here, so and so's here, so and so's here, and then as soon as he heard Wendy, he's like, so he's sitting up a little bit straighter, fixing his hair a little bit, it's trying to be able to put on his best show. When it came to the physical training during the show, this also became a really big ordeal. 뭐 다른 라디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성훈 씨가 트레이닝을 해줬잖아요.
0: 네, 할 말이 많습니다.
1: 사실 프로 파이터 분들이 하는 그 트레이닝이랑 뭐 일반 헬스장의 트레이닝이랑 이런 것도 완전
0: 네,
1: 다른 접근이어서
0: 달랐죠.
1: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나요? 거의 중간 아니면 거의 파이터 수준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0: 아니요, 사실 뭐 제가 나름 그 파이터 분들 그 UFC 이런 거 보는 것도
1: 아,
0: 좋아해서
1: 좋아해서.
0: 그런 막 훈련 과정 이런 것도 종종 보고 하는데 아 그래도 제가 했던 거는 그런 훈련에 비하면은 정말 반에 반에 반도 안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훈련으로 저는 거덜나더라고요. 아, 네. 생전 처음 그렇게 그런 훈련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방송하면서 노래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지 않았나.
1: Okay,
0: 네.
1: so yeah, during the show, they also had Chisung-un, who's a fighter, help with the training. He's like, I got a lot to say about that. So apparently, because he does like watching UFC and stuff like that, so he knows how the fighters train. And is like, weren't you guys pushed pretty hard? He's like, I know that we did not like not even a tenth of what they do, but still, for me, it was like I was dying. I was dead by the time I was doing the training. But I feel he does feel that it was a new experience through and through. It seems that you have a lot of things to look forward to for the rest of the year. 올해는 본인 커리어도 좀 바쁠 것 같은데, 플러스로 좀 다른 것도 같이 바쁠 예정인 것 같던데요,
0: 아,
1: 보니까.
0: 네. 이제 제 것도 있지만 이제 더 스카웃의 콘서트도 남아 있죠.
1: Okay, 자, 콘서트가 있죠. So it is the 5th of September. It looks like the Scout is having a concert. So with the finalists and everybody, he's going to be doing that as well. 또 있잖아요. 투어 게스트 또 하시죠.
0: 네. 이제 상반기 승철 선배님의 콘서트가 상반기 콘서트가 이제 얼마 전에
1: 응.
0: 끝났고 이제 11월 달부터
1: 또.
0: 또 하반기 콘서트가 남아 있습니다.
1: 그래서 같이
0: 그리고
1: 함께.
0: 네, 또 함께 해야죠.
1: Yo.
0: 넵.
1: Okay, so yeah. So he was able to be a part of the first half of Isungtae's 40th anniversary tour at the moment. Starting from November, there's going to be like the lottery year, like the second leg of the tour going on, and he's also going to be a guest there as well. So if you're planning a trip to Korea, you might want to look forward to that as well. So there's been a lot of questions that came in from the listeners ahead of time, and this is a really big question. 콜라보레이션 꼭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요.
0: 콜라보레이션이요?
1: 지금 당장 오늘 방송 끝나고 러브콜이 오면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할 만한 아티스트. 꿈은 크게 가지셔도 돼요.
0: 크게요?
1: 네.
0: 그러면 전더 위켄드
1: 더 위켄드.
0: 하겠습니다.
1: 오!
0: 더 위켄드 하겠습니다.
1: 자, 이 특히 해외 아티스트를 고르는 아티스트분들이 오면 제가
0: 네.
1: 이 질문 꼭 물어보는데 더 위켄드라는 아티스트의 그 노래 스타일 있잖아요.
0: 그쵸?
1: 제가 봤을 때 이선 씨의 노래 스타일도 딱 있거든요.
0: 네.
1: 본인만의 그 색깔과 이런 거. 본인의 색깔인 노래를 더 위켄드로 가져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더 위켄드에 있는 노래에 아무거나 그냥 숟가락을 얹어서 그냥 가고 싶으세요?
0: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 그래도 라디오가 이번에 한 네다섯 번째인데, 너무 이렇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래도 더 위켄드라면은 더위 캠

0: 밴드의 음악에 제가
1: 한번
0: 들어가서 해보고 싶어요.
1: 오케이.
0: 네.
1: 그리고 친해진 다음 앨범에 초대하고.
0: 네, 그렇게 해서 잘 맞는다면 그 다음이 제 앨범인 것 같아요. 네, 위켄드
1: 오.
0: 앨범에 먼저 들어가고 싶네요.
1: Okay. So he chose Weekend, and I was like, I normally ask this when an artist chooses a overseas artist. So would you like to be on The Weekend's album, kind of put your voice on his style of music, or would you have want him to come on your type of music? And he's like, out of all the radio shows that I've been doing up until now,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question ever. He says that he would like to go on The Weekend's first, and then think about him coming on to his music, which I think is going to be really cool to see. 자, 다른 보컬리스트랑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면
0: 네.
1: 바꾸고 싶은 아티스트 있어요? If you ever wanted to change your voice with another artist, 이것도 청취자 질문이에요.
0: 제가 그 음색만으로 소름이 돋은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빌리 아일리시의 타이니 데스크 그 라이브를 보고 와, 진짜 음색이 이건 정말 그 타이니 데스크뿐만 아니라 그 드라이브 하면서 하는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1: 그 캐리어케이.
0: 아, 네네. 거기서도 그냥 우쿨렐레 하나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이건 진짜 그 천사의 목소리 막 이런 보통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 빌리 아일리시 그거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1: Okay, so he says he's never really been moved by an artist just by their voice alone. But he says that Billie Eilish, when he saw the Tiny Desk and also the carpool stuff that she's done, loved her voice. And so to be captivated by just a voice was like the first for him. This is a big one, especially in this era of the weather. 사실 요즘 이제 또 환절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지금 청취자분이 딱 맞는 질문을 보내긴 했는데요. 관리, 목 관리
0: 아,
1: 어떻게
0: 목
1: 하시나요?
0: 관리요. 그래도 제가 항상 꾸준히 챙겨가려고 하는 거는 일단 물을 엄청 많이 마셔요.
1: Okay, drink a lot of water.
0: 매일매일 물을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물을 마시고요.
1: Okay.
0: 그리고 웬만하면 그 찬물 혹은 찬 음료를 안 마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액상과당이나 뭐 커피나 이런 것도 거의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1: 와우.
0: 가서 뭐그 탄산 뭐 콜라 뭐 그런 음료라던가 뭐 카페를 가도 그런 음료 그냥 아까도 그냥 해모마일 마시고 있었고 네
1: 그러니까 티
0: 그리고
1: 종류나 뭐 이런
0: 네
1: 걸 주로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군요.
0: 근데 티도 사실은 어쨌든 카페인이 있어서
1: 그렇죠. 건조해지죠.
0: 사실은 좋진 않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냥 카페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그냥
1: 굳이.
0: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1: 오케이.
0: 그냥 티를 마시는 것 같아요.
1: Okay, so he's a water drinker, and he tries not to drink cold water, so like any cold beverages. So because he's taken away the coldness of drinks, he doesn't tend to drink a lot of carbonated sodas or anything else. He's not really a coffee drinker either because of it. So if he goes to a cafe, or if like they end up buying something from a cafe, he probably would choose like chamomile tea or something like that. But teas do tend to dry your throat out as well, so he tends to just kind of not really go for them. But it's just kind of like if I have to choose type of an ordeal. He's a big water drinker, so that's something that he tries to keep on top of as well. There's one big thing that our listeners love to hear, and it is any type of dramas or movies that you might be obsessed with. So if you could share that with us, that would be great. 사실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지금 페루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중에 좀 추천할 만한 본인이 제일 재밌게 본 옛날 것도 괜찮아요.
0: 한국 드라마요?
1: 꼭 최근 거 아니어도 돼요.
0: 한국.
1: 그러니까 OTT라든지 아니면 영화 드라마 잘안 보시나요?
0: 아니요,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1: 오케이.
0: 영화, 한국 영화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라는
1: 오,
0: 영화가 있는데,
1: 오케이.
0: 그것, 하나만 꼽자면,
1: Okay,
0: 그래도
1: so
0: 그게 제일 먼저
1: Snowpiercer would be
0: 생각이 나네요.
1: his favorite movie if he were
0: 네.
1: to give one to the listeners. Oh, wow. Okay.
0: 오히려 해외 쪽 드라마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훨씬 많이
1: Okay, so
0: 봐가지고.
1: he watches a lot more non-Korean content when it comes to
0: 네.
1: movies and dramas and stuff
0: 미
1: like that. Okay, that's fine. We do slowly have to say goodbye, but before we do that, I feel that you mentioned you were a big Running Man fan on another radio show, and I want to see if you have any shows you'd like to be on. 다른 라디오에서 러닝맨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0: 아, 네.
1: 예능 기회가 온다면 해보고 싶은 예능 있어요?
0: 네, 그래서 런닝맨을요. 제가 런닝맨을 거진 초등학교 1학년? 네,
1: 그랬다면서요.
0: 이때 그 2013년, 12년 이때부터 정말 그때 그 정말 꾸준히 많이 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옛날에 제가 런닝맨 봤었을 때 그런 클립처럼 지금 돌아다닌 것들을 오늘도 봤고 너무
1: 오케이.
0: 좋아해가지고. 근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런닝맨? 내가 나간다면
1: 관계자분들 우리
0: 엄청
1: go
0: 신기하겠다.
1: let's go. Okay, so yeah, he's loved
0: 오케이.
1: Running Man since he was a kid, and he like even watches like the shorts and stuff like that today. And so yeah, he's never thought about it, but Running Man production team, you might want to say a big shout out to him. 우리 벌써 인사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0: 어머.
1: 어머 어머 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0: 아이고, 너무 되게 라디오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1: 오늘 재밌었어요?
0: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1: 또올 거죠?
0: 아, 불러주신다면 언제나.
1: Okay, so he said he had a blast today. He's like, oh wait, what? We're already done. So we do have to say goodbye. We do hope, don't forget that he is having a concert with the program. He also is going to be a guest at Lee Seung-cho's concert,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And he's going to be bringing more music for us.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o say goodbye. And as we do so, his cover of Piano Man is going to be the track we say goodbye with. And we'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0: Bye. Ciao.